0: 아야무
1: 시당 공제 인터넷소당 니당 류용샤줄 쉐람당
2: 니제 딘츠르 니제 쥐테소 디탄 랑드윈 닌친드니랭
1: 다다 싱구 추비 레친드나 베중 롱친 닌친 레콘 캄기 롱친자 데탕 람드윈 시비 레친드제
3: 생현아바 공가자 나 텐디니 지제 조선슈괴 담바이비 드랭게 데탕 람드윈 베라쇼죠 니린 후고 쳇지 되네 제적비 산디 주미 자자 수대히비 난도슈제 산디 주미 자자 수대린체
4: 산디 주미 자자 수대린체
3: 세기님바 모제다 힌두 마자 사고히 라라쇼는 니르레 nga 인조 사고르 모자다 힌두는 초지다 대주 자지체나 대지 지신게 진주 무부 지지 중공가 제시다 자자 동료유미 조차가 제시다 원자 산티 주민 모자다 힌두 서바 세스 수지 자원의 문대미 도지 사망 모자에 받아 닌들 힌두 사고바 마지 니리 모자르키 순자리 문영화 사고바다 디에나 최균유미 모자지 시가생고 힌두키 닌자리 용무로 왔다 힌두 극구의 힌두 수비 사실 못올라 니린 호사다 힌두 렉아인주 사고바다 빈지 사실이니 산티 무시 외치위 보제다 주마주 철마 소 소지 시다 소지 이인드비 호제다 힌두 망자 사고 게 도대사만 호제여 바다 니린 호사서바 키 순자리 문용와 사지 기네샤고와 마지 최근의 호사지 시가생고 게 도디송가 무자여 바다 최근의 무자지 시가 생고 매 많이 비는 시나 대타자지 넘바다라 무자사세 마도 동거마 마세 뒤처저 본질이다 뛰니 무자지 나가 마도 동거 무자는 혀자 몸부 리세지 유줄시비 자시시도 쓰죠 무자 쉐체 마도 동이 세타나 도티사마 무자사 왔다 혀자 년세 유줄시비 제나 무자지 뒤세 마도 동거 신도다 무슨 짐바 가도도 좋아 지추여 맞아 준도 사면 무슨 망치원은 저기 샤워디 빼나 세미 감보다 진세 소이 얘네야 저기 누비 무슨야 망자 사고래 야셔서는 저기 사면 무슨다 저기 누비 무슨 지 두제네 집과 세고래 대니 소스로 무슨지 세가 생고 저기 누비 무슨 시바는 장크다 마보 마셀 무보 소저 가도엔비 무셀라 세히 준토그 최근비 무셀라 보세다 눈세 자체절로마 메세장고 괴체 소주여 받다 최기 마셀 좀 무셀에서 주마조다 난과 넘을 수빈 소주여 최기 자모인비 무사지 뒤에서 진세다 넘을세 가사 무보 소두여 니 니리 무사서 바 키 순자리 문용와 사고바 길레지고 소지 도녀주 순이 산호다나 니레 메레 호스라케 순자네 응아자바사고 호세는 자지 주자체 메도 무릎에 자시시 인바다 메일루보 소지다 세뇽마저 대신 자지 스나지 누렌시비 탈랑가 제시 준디주 니수 메레 니레 호스라케 순자네 응아자바세나 예지 군코 군토바다 마저바다 뇽조바 가인로 대탄라 내바요 가딩 호세 마한다나 자지 츠나 몽보시 뉴디 시엔주위 쿠부제도 신이 조쿠베바 소제 난전제와 마세 소주 응제 인다 뉴렌세바 효진테니 소주 도문의 반정세 가딩 호세 뇽자바이나 소제다 자지 츠나 문다위 네구누바 제긴도 로와다 준란주 누구르 제대도 신이 샤왕가비 난세트웨세 니 도디송가 힌두사구히 니에르 힌두사바키 닌자르 문용와사구바 마세 힌두극구위 힌두극차세부로 신도는 종준통께서 이렇게 인바다 디레 종부성주부에 빼나 꼬시다 나라 군중 추고수 인시 원산주세나 류포나 고위 소주주조차 가사시디 냉군누바 제레서 동토 왜자 니레 신도 세마위나 호화당 유랑주 쿠부 지도조와다 차하토위 무조제 내게 지도조가야 니레 신도 뇽자나 능가저 소주다 대저 자지 천하지 낭금에비

0: mērī nīrī hīndū sūpa kī nīñjāni sūjā ngācchūpa tū sākūpa tā hīndū kukūvī hīndū sūpi chāshībani. Sōng, nīrī ngōsātā hīndū nākā ngā yīnsāwa tā dēnī pīnchī chāshībaru. Kī nīrī ngōsātā hīndū nākā ngā yīnsāku. Zālī chūtī tāzūtī nīgī nā ngōsātā hīndū sūpi cē nyōngchāpa nā gōlā sūpi kīnyī kīvī jūchī jūyī jīyīnpa tā chūngu chūmī zācā sūtī hībī nā Nyeri ngosar ke sunjali munyongwa ta hindu ke nyenjali munyongwa saagubi tuyki tuyamba mazi. Sanji chumi nyetar ngosar naka sonyin saagubba ta chayla jundu hindu naka nyiyin chadeksha. Todi sama ngosay sawa ta nyetar ngosay ta hindu naka ngayin saagubi. Hindu shi jiti ke ngajali munyongwa saagubba jiji tuyki tuyamba. Nyi ngosay ta hindu pinchi chashimro. Ngosay ji hindu na hindu li mawa ta diyan na tsuyki nubi ngosay ji tsuyji ta. Dejo, zaji tsena. Shengu zinju ngubu jiyindu se hindu le mawa yobi. Hindu ge ngusa che chashe mato. Hindu choje tenju rinjur zeta. Sheden zin, zhujen nguzi jeje ngusa sopa le mawa yoba maze. Hindu mazo gong chapo zomu goba ta. Dei choje je zhujia yuzhur je shukjin teji mebi. Ngusa je jang hindu je chashe mato. Ngusa da hindu ni choje je cheche shei chanen rabu yo jang. Rado ngusa da hindu nere choje je zhujia yene mudate. Pena, lomi shuju nu shuju choje yin bi chane. Ngane chugu shene la medu mruwe choje je yin. Hindu da ngusa je nangdo lomi shuju nduyo ba ang. Jangli ngusa je chuedo lomi shuju yin duche de hindu li towa yore. Yin yang shingo je zhungshi zhujia kashi je duche la ang chebara yo de. Pena, Senju dang, gundro, rada sanzi, chikan rada sanzi, yeji nangdo, fu maangwi, zi pyusong tsumudu yebi, yangjun guba dang, chanen guba, jinen guba yeji nipa ting yue jang, ngosa ji chuedo, dedan du se nyongwa ye. Ye, choji si dang, yin dubi ngosa dang hindu maangza sako. Sanzi kuzi, solong nyongwa dang, nyue pu chewa, mushi wejin jinchu jiong chewa yeji, shiba dang meila, nilawi, shiba dang meke ngosong la donang sako. Soji si da soji yi su yanjun gu zin di bi ngose da hindu sopa wenshan je mandu tongu. Pe na chalo ma gu xio mense jangu bo ze chuma zho su sen na rangro yu ji li xiong wi yangju ji nishun gu to. Sanju ku ji nan xi gan xi chi xi solong nyong wi lin song da loa so wa. Ningu nu ba qir tong to be soji hindu pe na gu xi da li gun zhong li sil chalo ma yingme su sen na chambu yore. Dengo ji yi zi sen la jing na jay Sandi kuchu chumi ngusay da hindu sopa sase sako yindaka chumi le mawa maze. Niwe lo xe re, shocha yungni macha bi naba xe ngoyore. Ni, sapa tori shimba da duni chumi ngusay da hindu sopa sase mara chaga yola. Sapa tosi mi yudu ngaja yinja sako chumi ngusay da hindu sopa hajan gumbu yin. So, ngusay da hindu sase mando da na zare da Puzi nyine su nyangang chazi nipu bi nyangang chungwa ta chibi nyangang chungdu tongto jere. Ya, ngosa sase maangdo ta na riri ta jemba nganjo jo nye su zhune jo wen nyangang chungdu tongto ba maze. Gise za dato tongto re. Nga, ngosa ta hindu si di se na lowin riri ta jumin riri nyangang chazi niki jo wen nyangang ta chibi nyangang chungdu tongto jere. Ngosa xe ge choji si indi ci ngosa re yong jo ndinja do le jo. Ngozal sonyar dang, yuzhur, linhe jieje yurin dang, dengi basa jieje kuyo wu, choji si doshun pu labu yubi. Sumi gomba dang, chuncha sube su, ro ngabi sube dang, zangmar juji, jimba se na, yuzhur ji yurin chu, choji shuwa ngu se to. Sube ngamu do ni, zhangcai nyangdo se na, ngozala kado neba dang lindo, mena la sirik dumi, buwa nyong toba ma ze. Choji si ngaywe mabu sonju se to jio. Sibi na dadong choji yin du yobi rengu nubwa qir dung toba pintu yoba dang meg sungso dang baba suwa dang nasi la gundi dung to jore. Yin yang sungwa la mingsadu yobi zhuwa dang sibi je chima dang pochi sacha ju nubwa nga luwi nubwa yobi yiga ji qirin zhuwa dang njuto qirin zhuwa zhuma nungu la pinpa xiawan gaba ji ji nizungu to jore. Sungwa la yanjung gubi nguzi pusun zubu yobi Sanyo ji nyingang chungdu dungwa ta nyingang chaji dentang sungshu shiba pintu jimbo yara. Gangda shira tsuyki nubi ngusay se se na, tsuyki nubi ngusay ta tsuyki shabi ngusay na, men na ji shisho ju kado ye zhoni ngusay la riyan ji bi takhi xe yin. Tsuyki shabi ngusay na, shidang do, becay ta, lapu, mecay kabu, 배자 소 가보왕 장샤인비 고세라고 최근 노비 고세는 시당도 최기 장나다 마보 마스르 무보 소주 고세라스르 최기 김송이나 고세지레 정말 표소주비 조제다 대주 자지 친나진 되비 매이 조주주 공고 공토바다 주민네바 준디들 주조시바 조네포비 년가 총도 동어 소주 대 네바 하장성 못해줘야 옛날에 인조전기를 응원받다나 서기샵이 오세다더나 서기노비 노세제 조지른탕토와예 빼나 서기노비 오세 보세다 민세장구 눈세소라 로마시비 조다 로미세지소 망보드요 오세마보 빼나 주마조다 수비마보 소라 주마조이 머진 망본드요 오세세보 빼나 라르세다 남가소라 세단도 라세르조 망본드요 오세모보 빼나 로그르베세 모보다 자좀 호보소라 메도건 도저 망본드요 데르티 나치 준딘 차진 좀비 니소고 저게 놈비 모세사와 라그브르도 통제시하고래 니린 신도가 저 사그르세나 신도가 소주 표송 조신 데나 소르지다 데저 자지츠나소 소주 저저 망본드요 비 데타나 강가시도 치라 준데저 자동체 메도 물어베 저자신이 중국 주민 자자 수도 시발에 대바다나 능한 대단인비 머다마 내래 신도 케 닌자니 순장가 주바도 세나 교원사인 시총 전자 주 구시 스기지 된지 하나 케 닌자다 칸부지 케 슌바슈지 케자 나라지 케 슌바슈지 케자다 내신이 대달 라니 주 공고다 자솔라 제네 신도 레니 손자 룬팅아 데데 초지 핀지 자레시나 주비 공고 공토제르 바조 메바다 신네 메바 린헌 텐 님바 시 메바 기지 서바다 멤바 시디지 신도는 나가 야슈기 신도기 신도사비 드세는 하주 추서 주바는 규직바다 수주 추서 이바는 나바바 대기 군제사비 가소이 하주다 수주 드세나 나츠 준도 탄케바다 르바 젠모도 비가소 신도 서바세나 누흉된 토바 마세 르바 젠쇼 리교체 토제르 베나 나라라 자주 몸본디여비 자신 뉴레다 사진네고 토데 동토제바 마제 고슬라 이양고 응으진디여비 겐빌린다서 응구시바 빈도 점보여라 군제소 신도 원상시 서바이나 저반정바 총남대신 동남문정와 이여부쿠바다 친비 첼라 사진네바 덤바 빈바여라 원장 신도 난도 란정근 아찬디여비 몸보세바이나 자하 요지르세바다 니그 비젤라 쇼진 테시비 냐크르신도 모보사 마니바 마제 마냐 공고 추세 니자게 난도 힌도 사자뇨 그래 힌도 사고사야나 힌도 코아 동그르세나 뭐 마보지 그 힌도 코아 동을 고노니 지히 테요르 힌도 사와 뉴라치비 힌도 코아 동나 다디아 마제 초준데 저 긴소이 냐주여 등어서 힌도 코아 제데 초주지른 다 제마른 로고요 코아 제지 힌도 그 뉴로유비 자지 체나다 초지 대지지 망치와 졸라노고 여라 예야 코아제가 신도그 처분 쉬기라 돌라테비 처분 난가 하자다 처분그 시로도 쇼디 찬지가란 주주여라 찬지가라 매일 유불수기 존은가 주부들린세 주여비 신도그 코아도나 차하라 내바 치에시 차하토위 낸정 나와여라 뭔가 초리도 그 신도 고함은 不行呢 신도 랑가 고함은 봐 신도 고위 동자인 바다 대나 나자다 대기 자자 인다 그 조다 모르친니 예비 대탕게 되니 희나 대장 빈바치 원외비 신도 서바사 그래 생게 조보나 봐 다다 체지 생기비 인생되나 별안 쇼죠 내린 흥구 처지 되니지 제비 산지 주민 자자 쇼도시비 난데리 넘바치 문투는 것 들린 제세로
1: Bertang Silu Sori Yung Luta Song Tun Javi Niri Jutap Tang
2: Jong Tra Kanta Di Song Hizini Di Talang Tun Noni Limur Yu
1: Singinaba Tata Chicha Singibana Kamki Lung Tinja Di Talang Tun Hibi Legendary
2: Chinambi Di Talang Tun Hibi Kamki Lung Tin Singer Gashio
1: Nanzu Chicha Lucien Ninja Di Tangla Sankur Shijin Yu
2: 切记，我这里吃了多难西酒，马鸡巴弄肉。

0: 아니 김창 나눠올 집이 있는데 당가주 파주 개체체도 잠발에 인지 미니 접수 제고야 지금 봐 신가주 교육 나눠올 집이 있는데 다지 지금 춘천 매자 미니 동부다세다 아니 지금 말말지라 다고 맞으면 지지 올라와 예수 용사다 샤수 처마 갑질에 니수 처마 린터 매세다 그지 간다자 개체디 세당야 부르지 뭐 준비나 미 바로 볼래 베디 쇠톱제 이렇게 강의 시비스도 되고 또 베디 근데 소인도 잠발이야 아니 나를 인비네 지 계제대서 시에도 잠발이야 서서 세세 지구야 직다 탑대 실업 예배권이 직 시에구야다 계진 보이 존재 아니 먼저 다 김상 없어 써야 되대 밤에 약부 제거다 부추이 장부 제거다 뒤지고 멤버지 아니야 딜이야 박비기 탑시지 다 라린 땅 쳐줘기 근데 탑시지 요르베스 랩지 아니 간속이 던데 세일 잠발이야 가서 던데 이렇게 시티고 라빈 세티나 아니 그랑기다 탭시 시럽지 럽도가 어디 소는 안 주는 주지 조회난 바지 비전 다 토비나 오늘 야부지 팬톱 도와 삼지 하는 건 진정 없소기 제제다 장지 어디 골마지 냠슈 집지
1: 제라 현티게 돌린스네 달라네 텐데지 제토비나 신난 탄지 자히바 제게 된게 가장들라 신난 차히바 용세 텐데지 송도라
0: 나주 시팅을 남리스야 디나네다 아 당봉 안주 미핀즈 바 쯔바 쉬어게 유시요레스 그라데 되지다 비셔 유시시디야 다 당부데 가르지데 잠발이야 미핀즈 직 노하다야 소리 다 나은리 비데 직게 다 미츠북을 직대다 세저로
1: 제 나띵 알아
0: 근데 요요야 알아 제제라 제제라 미츠 아질 직대다 세다로 미츠 좋아 직대라 아니는 디기 단달이야 안주 쯔바 쯔쇼 주요다 근데 안주 야 직게 간다 지게 돈다 춘춘지리아 밀리아 샤무요아 저르바 드베 자자가 저 리친에 소고유체 나 제일 렙자샤바 근데 게자 두가게 그스 카둘라제 띵도세데 기겐야 부체 마레스 레비나 카두 소스게 신제 솔직 제브르바 나 제일 리비데 덩으리데 이네리 카두 나 기겐 두부임지 켜고 말다 미 두부임게 켜고 말바 이네네 나 저 남주 망부지 급수야 알바 나서 개개 있는 자 파마 있는 자 부족이 재단지 노인들 잠발에 된다 디 노스 말라마 제제 그도 미그로 나고
2: 있어 미실이야 탁주 제
0: 근데 지대 좀 양어 즉 자리 교수 쪽으로 살았다 근데 너 미세 디 나 초하죽 좀 쉬어줘 나도 소소 쌤 끼면 기절와
1: 나서
0: 드링 아마 집 교자서 베디 크레스에서 자네
2: 신가라 게
0: 그도 미래 칸디다 저로
2: 아
0: 이내네 나도 시팅 라빈다 제비나 수수 수수기 촌나 끼메기도 가바투 되었으나 수수기 셈나 상담당당 투디 허리스 아니 끼메기 오늘 이제 소소랑랑 레디어레스 이내네 가족이 장아체 끼쪽이 돌나 아야지 그 자리기
2: 시로
0: 어 드리지지 간다 디나로야 알 추롱기 계제 가르가르가르 요새 민세야 디나로 시비디 안조 미신다 까다야디 미생아도 근데 토르놈들이 게지데 정말 뒤촌나 숙침시고도 다 보고조에 짐시짐시야 체르체르도 잠발이야 라라소절 렛츠 왕제 유베 게저와지 겹데기도 봐 안디 갑서 단데기 파만남베기 베데 까당게지 가바족이 여러분 가만히 좀 먹어다 알면 안디 까당지 대비나 민 오늘 이제 보고 있는 뭐 집에서 차도도 와 손자 아니 지기야 까당야데 되지 아니 간다 디나 제브네 지 크도 돈다 춘주오레 디지 미신의 신제 제브다 도당바 미신달 까당바 아니 소소 미기부데 크도 미신달바 그지 유에지메베 디즈디기 아니 나즈지 남주 툴로야 시비 차데요 레스
1: 제라 데요서레
2: 진제 지송도가 제자 미파주 지 도당야디 돈도 나즈 파모 있는 망부지게 수수 보고 되냐자 미파주 되게 해야 싶지요로 나즈 신주고 되어 된제 진요유 다 쇼게 군사스레 딘제라야지 틱스쇼니르스케베나 미퍼죠 도다스데레 스메나레야 지금 신기 군지스 리그도가 되게 원데 지제다 나한테 봐 가르세기 사든지 리그도가 지상 코 파맹 원데 차잖아 내가 보고 야래야 준야스 나민도 야고 조유 얘기를 대다 다 또 내세나 보고 있으면 나스네 자 염난 퍼져 됐으나 더 그나 그거 쉽게 달라 간점 스티지 지 예승 칸 다시 한 예승 칸 게 내도 망 들어 봐 이제 원데 차잖아 야코 지 강연 지 수고 유스리 뭐 이제 용도라 도다야 되나
0: 저 로디티 크라나레 딜레지토 게시 소소 교동게 초하시 겐드나 미신다 도아 마스톤세
2: 어떻게 보면
0: 되지 나 저번에 이제 베베 담배 날 했는데도 진드네 마르드스 돈드네 야르드스 근데 도다지 되는 봐 돈드네 야테는 수술이 병원도
2: 야르드스 그렇지
0: 아시다 근데 도다야 되게 근데 포도 쉬우시던 게 없죠
1: 지 진이 다다 든지 세는 안 소소게다 뇽초다 든지 희용도 잠바 가시 도아테 담비나 뒤뒤 잠바 세는 마카조사데 나르르 봐 이나야 녜야 천장 로송 든지 지나로 나 창롱 형자 녜 다다래 나랑게 지 어 양 다시 대랑 된지 미제 발라던데 소소게 배제 야베나 소소다 냔도 연베다 소소 초박 미나자 초바텔 되다 미초 초박 근지 지금 인도가 저 초바서 저 군조에 냐자야 소라다 양 소소게 지 저 소송 넣었다 라소발라 어 되다 다 미초 걸 호조 지금 인도에서 하나 什么 소소 춘추 걸 천장 호소 근데 지냐나 소소 그 랑귀게 토네 디 야베나 도비나 미카시에 자마도 텔 신제 마토브제 다텔라 지 여완 다테 도브랭에 근데 마젠도 소소라 산로던데 용효해지래 이나야 미패체와 진창로소 건다지나로 창로성부이나 소소라 로소던데지 크니 아니 소소게 부초던데로 로소던데지 재미나 테코 쥐니 코는 코 독자와나 이게
0: 찬조고여서 대십지 그래서 미신다리 신지지 교회 말이에요. 아니 배자신의 단대 급수 입니다. 이 공도 쉽나 이제 계속 나 까만가 제례요나 장조가게 딩도나 까만가 제례소는나 대단다 응어리스. 대단다 응어디 나 러비나 내 오늘 제례되는 게 캘링으로 봐. 디미엠지지 크도 신지지지 딩도나 미두부레스는나 디 신지 자르고요 그래서. 아니 안전 남주 초에 나로의 망치지. 다 대신 만지 신기장장 돈이 주요래서 배경아도 나한테 같이 로인도 잠바리 부부지 카바데지 대도나 다른 니마가 그봐 카바데지 대니베 그봐 장롭 좀 제지님에베 부부 교를 두고지 럽지 대비나 대신지 자르고도 와 대신랑 제비나 불안당이 주정 아반에 단데 주도 주고마도 주도 찍딱 다지 카바데지 대소 다지랑 카바지 마시안데 간단하고 대시 제지 럽이나 아니 미빈츠기 신의 바지 롤인데 야부지 용토그레스 심어도 미파조딜이야 카두 신지지지 단다 디왕기 미디 두부레다 데니지르드 잠발레 아니 파쇼기 남상 고송지 그랬어 딩도나 게나 두부지르드 잠발레 응에 남상 가르고도 오 당가 기겐다 두부레스 지지 남상 타지에서 다더니 르드 잠방 니파 렌차다 부지 마겸나 르방아 응네 기게 두부지 차서서 거리 다 쇼 두부로 와 제자 당부디 인지미니 대십 제발레 신지지 교 말했어 단다 가리인부디 사자 안대지리야 두주 안대지리야 지난 게 된다 안대지 제샤스 디바 당부터 세부질라고 그랬어 된다 딜 러브마도 비 된다 딜 때인지 미야구르다 두구르다 되네지지 디간에 믹스 퇴바스를 지금 맞아서 당부 어디래지
2: 세상 디당에 직대응 할애미 지금 보고 좀 바래다 강에 망부터 해줘 수수께 이내야 미랍자래야 야구로서 겨우네 수수구간래야 로스께 Yau tu bukan dengan mentu kala. Ini yang dinjai kala ya. Cepu gua dinjai jauh ciri sembang ni lupa istiwi. Di kala di sini dah jengmen guanjau sini tu. Dah cangco ke cikun tu semua le. Dinjai sini kala ya. Wu din yang le di jauh ciri kira dah le senji sah macam sumpah nasi. Ane buku sah di cikun tu sembah dinjai cikgu sama le sudu kala. Kau buku dah pasu cik kapde sini lah. Yang le susu pegi 슈기 진식이 염나 파매지 왕차도 배주시지 보고야 디 마치 리치스 이제 슈 잡고든지 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라 지금 신이 딜레이 온 거리스 퍼줘라야 주불어야 스마르에 다시 안 하나서 북디 주불 십지 로기사리 온 거리와 디제 리그리스 다 보고 대 결혼 독자 도슬러비나 그 자와 시토 내고 온 거리 직사들 다 나 독자리스 이게 독자 최선사 Yamna jing menani ta pinga tu jare sge nge su su yagu yimba ra ju che sa da ra ju cha su de bu de mi shin ba la ya pe le ju ya da la so ko ta kana o tin je to ne chung yo re sa de su du wa ane jing men de cha sha na ane ta ta ji pa me nga o de sge nge ti le cha we le ji lo su su da na zu ne yin bu de ka zu lo su ge ne qiu de pin to am de du du ju ge sa de ne jing neng zu o tin je ji ge ga ne nga re su ne wo yong men zu sam sa de ji yong ge
0: ji
2: san bu su de jun de zan ba 염나 직접 들어보세요. 위내 직접 들으면 돼. 밤에 되게 된 게 뭐지 염도야래야 카다라고 제 보고다 저런 제 디토랑 아니 근데 제가 정제로 주고 있나 주주 그냥 그 바티가 그 바로 붙다니 있는 염도 저런 이제 직접도 무슨 내 된게 수 된게 수 차스나 아니 거의 인지인지 지수 야고 지구를 지제 수도가 아니 진짜 뭐 정도 있어 봐 담행원의 자신의 비기 딱다 지수 정도 봐 이면 보고 돈의 지수 정도 봐 근데 람사 이게 바로 용구로 맞춰서 아니 어 진짜 이제 용구유자 부근에 지금 판매 직축 작품에 준비는 내급도 준도그리들 친수 중나 아니 보대니야 직견 전부 이제 쓰고 유서리 보대지 제도
1: 대제라 데네가 리몬더리니 치나 겐가존데 치다 겐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겐티젤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여기시니 리몬 여기여비 지지의 문투대 린치 신발 가스혀 다도 미젠발라 지니엘라 따지지에 메발라 타지인데 저만 미젠바 그 세나로라 하마고비제 알지도 드네 제서 산사게 만종은 이제나 파츠상로 다메나 드네 용사리 아제
0: 나도 합제나 제비네 다 롭주야 부르세다 롭주도 부르세죠 다 딜레윤이 저봐 롭주야 부유네
2: 그리고 타제 롭주드네 타제
0: 롭주도 야고 이미지다 롭주야 보면 안 보고도 두고 이마 독자에 비서 드네 베스도메 봐 오늘 이제 아주 말봐 만종은 이제는 지게 약 두세드미 다야면 미수수게 게체인데 말봐 부카시 시에단 가고 가지 류제 기초와 가지 양밀 삼시제도 가지 레근 준보 아니 가지 양 담실 개봐 간다 미수수도 지주 줘봐 대만도 이제 카도 롭존 야고 인데 카동아 저 신제제 보고 야 그지 롭존 야고 맵디 카도 신제제 보고도 도고 때네 지게는 저 아니 보고 저래 아니 신제제 잡으시고 아니 간다 되네 마가 저 깨지디 제야 그러게 아니 참제시고 있어
1: 대제라 다다자카 로소께 시죽토네 갈리갈리다 자체바 차제 첨보제데 지르자 지야보제야 요주 차상고께 튜모께 처체달라 다야다다 다츠 데칼라 슈야긴가 아 데만동가만네나 체크소나 이제 던데제나 안 보고 망보제라 응어서데 통지다 만지가서 코란라 이치에세면자 뽑아레비티체 된데라 냐자제 지랑 가양 좋은 거 말했어. 지난 두부 레스에서는 아니 그런 그 맛이 그 잼바게 괜찮던데 연주다. 책송 문화 지 루자 라소 받던데 이제 샤도 라소 바인 사변 담은 지이나. 저 자고 차도
0: 그래. 지. 안 드네. 저기 다 시통을 남는지도 잡았다. 뭐디 대십 제발에 신지지 좋은 말했어. 님버디 아니 가서 건도 넘는지 촌나세지. 난수기 수수기 춘난 가리긴 보다 봐 세블 랩톱 거리스 된다 답이 제잖아 등기 앞에게 까만 같이 젤리 차샤 젤리도 저말이야 딩도치랑 까만 같이 젤리자 그나 신다드는 년에 레차송 근데 등대지도 잠발에 나 춘난 가리지도 잠발에 라기 된다 되다 개침부지 맞지비 원기 나 지금 남다시부지 남주 니니 셈시부지 교주 세 저러 봐 수수기 셈나기 인지미니 춘난디 봐 인지미지 랩톱 거리스 부구지 니미지 감피게 가바데지 대위비는 먼저 파마징위비는 아니 낭다시부지 라인으로 와 존나디 시지 계심으로서 봐 세탁시 바로 도야 돼 불안 주주 찍지 베디 가바데지 대소 근데지 통원에 잠말에 아마 세난데 낭다시부지도 좋아 아마 랑기 믹드 토라치면서 베 낭다시부지도 불안 베디 미츠그로 안데 토라치면서 낭다시부지도 섭지 간다 셈난기 용솔티 인지민이 봐 세부지 유튜브 거래스 믹스 먼저 다 중국 나와 재미난다 야면 먼저 비리 남고 재미는 수준기 왕기 미망부지 마 꿈지대대 거래스 손나도 봐 랩 신규요 말했어 랩 토구요 말했어 믹스 남기 아마솔 진비나 소소 다 남기 디치도 깔레 똥나 다르 접대요 세날 강에 디요 리부 강에 디요 이내는 망부지 급소래 배디 우주지 제가 꿈지대지 어 아니 니미직 배드 지금 해배 배드 당체지 리더 지금 해배 뒤 맞이 봐도로 배디 저기 전화 말해주지 아니 말러비나 미신다게 하마고 언제지도 잠발이야 간다 안쪽에 전화대 시야대 빼면서 이렇게 지무지 이내는 안쪽 망치 급수로 야 니네 측님 비주당 되기도 전화대 말해주지 제 배드 강르지지 되고 그래서 배자자배 나 안쪽 자 장비 저 니비나 뭐네지나 다들이 전주리 니 아직 소지 미나 제와 가르지 게 대여를 쓴 잠발이야 다수 조이 내내 김찬은 염도 되지 대학을 와르지 겹도 여러 봐 계속 나 마대비는 뭐네 직 좀이 그냥 소리 직다 이렇게 전화지 리인 그러 봐 근데 리인데 정말 뒤 전화지 뒤 전화인데 정말 아니 전화도 봐 세벌지 장 딱 바르지 전주 리드가 서로 쇼르 친비는 나 뭐네 김찬데 나 미치게 힘이 쏟다 좀이 그냥 근데 깔리 집질리디 그도 딜라 그래서 이내내 간주 망부지 그 소리야 전화한테 말 없지 그도 강르지지 미큐르를 두지
1: 진짜

0: bebe ke keche chin nalo la ti yomara zeba le cha kadu che o me se da zeba le cha gewa che o me se ina ya kasi te ke zeba te da ganchu ta da se ya ke zeba te ni chung chan da gu min du kan da yesa na te ke zeba te ji nga zu ja ke thon ni hie na xin gan qing yue se ji me me te ke zeba te ina zeba yo su su su su ge ji yun ro wa yang de la khan la ta bu ji ji le lu de me ba ji ma ji te ke ja chen bu ji ke xiao bun ba ba ji ba ya tu zu yo ma ba ba ya te ji yo ma de ta ji yo na o ka yo ma ji ta ngan zu ke mi se me de an de ji su le yin na ji de chue ji wang ge kan de yin na ji ko la kong chong nga ja te mu la su ba yo de ta te ko te mu wang ge ta ri ke che te de xie Last of a tone, and so so good, Pajo de la Yanga Ninjita, Ninjita Jinni, Zepate Gonto Vienna, that was Zepareto. In the answer, the insang Zogon Zogon Sevich, drink a Zogon. You know, Jelani, the Nechik, Sanuchi Kuna, that is Zogon was on the way, but Timando Yang and Zuma Mabuchika, oh, and so Perk Nora, G. Yarashuzanti, Zepa Goya de Maribe, that de la Yansia Pakecha Shia Tan Kulansa, Tendisia Yomansa, and Tiny Parula, Matuji, Yangawachi, Yungudo, Yena. Deke zuegun sema tela yang kuwa ten dan xinji yabu ji goya sari.
1: Nusi nidu bichas na tanda gilang sumu na xinji. Susu chona di pa xinba la ya xue mu tubu yina mi yi susu sema ni ha kumar ba. Ta bichas na jik dawa chilo la ya kiam chugu yina. Nda nga chilo kiam ba ta ke tab me ke ni sugmi tu samsa yungu dwa. An jik chi ni chi ni shigo jik susu sema na la ya dunghe raba chi ji di di jim jik bar du chama. Ambede nung chenpa shigo la ni jik chubu la ya kyu di di cha yungu dwa. Chisa ngonche gila sumu na si jik susu nyongzo xe yasa di ngonche jik hajan ke chimu di di di du.
0: Chona hi ke me ke te mi te pa chi mi te ke hi ka te la. Mambuche thugu yo sa reja me khashi hi gan dendri la gabu me ba hi ga da khashi la pen de ri gabu ni na yan dendri gabu yo bi me khashi la hi ga de la ya so so ko chona je bing e ba min du ga yes na nga ka dan ni mambuche thonyo yo ga ro phen chu pa la so so so so ko chona de ga na po mo mambuche ke bu de ke mo ran ke kare sang du me de la chi o nyam che se ma re de de le chi bu ma to so so pe chen cha la chi la nyam do khu ni chong ko ga du yo na cha la chi la ga bu xiong na nya la to zi ji o cha la ti nyin ji bu do se a chi xie yin na ya mo ran se no kare sang cha yan zi na ke cha de ge to ni bu de ke ko ran la yin ji mi ni cha la de nyo nyo ge yo san yin na ya bu de ge nyo yo ma re ha ko yo ma re de ni pa ru ge khu ni lang ga da san ma ju ko ran ke te zi ji nga la chi gu mi do san ne a ne mambuche ka to ba
2: Ani ni mesti amati ada di jangka cipta. Ani jangka tu tu zaman. Ani rangkali tergerus tu na. Ali tadi payu sih. Jauh mari. Kala so mari lepas. An pa cinci kala masuk tu. Naga amati zakuji kala masuk tu. An jauh lori ya. Kena pergi cinci. Baba dah buk kecik tengah cintu. Tadi dari kangi kongi zakuji nana. Kira naga amati kala so yang mari ba. Kira so itu kene tu kalau. Buk dah jauh tiga cinta. Kata aja tu sih. Sini naga amati dua di nyamuk tu sih. ngatsu zachana jebine le susu senti da susu ki da mitsit pa chikibura jita chi gudwa susu pe shata da la jita chi yu meshe mogorji susu zu chik jambura jeudwa ani di ma jeb je susu pe dubutang da ma dang dang pe susu le dang je ani ya senal kale kyo yoru ba susu le mi gu kyo yori dege chezang le be gu bat zi ye kam do chang do gu yo ma re ro gnyen do ge je sia ru da gan da susu je sam ge le ga chodo je tu yo ma ba di wang ki ani susu ngon ji sem ma gi bu jo cha an di ge su ya la mo ne ji na ne mi pe zu ya chik je bi se ne le 그야부지응우여서 내가 야구 시비 지지 잠발이야 지 가르고 그래서 잠발 강 우지 이러봐 딘저 야구 시고요 그러봐 근데 이게 간다 미쳤다는 글코스야 돼 아니 오늘 지든 전부린 차상 켈린데 무슨 미소스기 주판주고 똑바인데 야면 난생이 똑바인데 디기 만다 왕기 아니 리버리지 어떻게 지지 만다 만다 차지 마도 심어도 글코 유협디 차상 리스 세상 글코디 인지면 바 카세 고대한 럭고 그랬어 난 용초 안 되지도 그러봐 아니 날 귀야 가르고도 쓰는 난 jan ruga shu na ji ji karwa ni jig de ne le yin ji mi pa jo ge chwe ba je ma ju ji gu gu de sha ts ba le shu da ru ba ji ti ma la
1: sa se po che
0: ji ge nga la ku ma te nya da le ji ge nga la cha la de nya da su
2: ti ti ji le su xi ma dong ga zu di sa sa cha na lo yo pu pe nyu ro nyu ro ji ma ji ti ru ba na ga me le ru ma ji ani chwe ba je ji yari de shu mi se nga zu gu gu to ne pa le bi ne mi da mi bin zu lam san sam shi yong ge su 요즘 가린스데 담발이야 배차잖아 난 당고 생각 니 고야 라마죠 제 전화 듣는데 지 인지미 지 예고 돌았나 니 찾아서 그거 때 열어 봐 딜럽디 담바 아니 미드 미면 저 삼시 요야 다 나이 문에 지는 미신다 그 딩조야 보지 고고도 세라 보지다 나이 비네네 그래서 우리 로봐 망보다 냠도 참참 진지지 끼지지 고고도 세 남생 끼지 받는 고고도 세 열어 봐 디주 럽이나 아니 미드 미면 저 삼시 용토 그래서도 간에서 저마 미인 비쇼거든 당길럽네 지 그거 예비 찾아서 바디세 열어 봐 딱 바르지 리디 나마 디도 럽이나 아니 간서 삼시 약 용게 레스 파조들 카세 고딩한 지 럽토비나 디 약 쉽지 레스 어 제가
1: 그거 망보지 고 매우 자자로 그러와 미심발에 야스 수제와 그래네 바 그도
0: 또 빠지게 지대는
1: 지금 다 배게 가르를 채우고 나서 저와 저 말 봐.
2: 제
1: 미스스 자기네 라벤저 또 녀야 있는 그 거기 춤부지 있는 네 녀셔들 이 모든 네 딱 그거 배치 자다 치는 네 용 말 봐. 그 체도 저 주는 네 미는자 하고 좀 주는 세비어 봐. 파기 요 좀 아무 좀 매 자도록 어떻게 자도록
0: 제대한 대 근코세야 태가 세지 때라 하제 야메때가 로종 로종 세네 마죠 다 된대지 어 뜻든데 희그레 아센지 상로데 세나로 냐네 다 존다 어제 제제 얘네 용토바지
1: 레는 뭐
0: 그래서 대만 동안 쪽에 매 마음부지 이게 다 소소 그 근코데 밀레셰베 옛나
2: 제
0: 아, 다 소소지 근데서 그래. 마사 마사 야마나 찬찬아 한바 차보. 야마나 소소 마사라 현돌이게. 지사노제 나와지 배지는 알아. 디뉴다세나. 아, 뭐차지. 배제제는 미파쇼데 그 줄랑안 바이 난자. 야마나 가링안 바지 미크삼은 나야가 버리. 다 코빙알은 요거서 줴테다 코랑강알 가야케 산우텔라 나버리죠 봐. 텔레 산우 그 코랑알 지둥카츠도 미크 토마카 첸제 세치레 데랑암브레라 주데랑암브레 이나야 녜게 테가 데랑라데 뉴다세나 자마 양아 게 냠바데 치로라 마젠토 덴바 덴데치가 나와지 진제 데 이나야 데 덴데 레민도 데 가세 랑데 셰토 이나 치니 바로게 덴다 망부지라 편주 발라 도바시 마고바 게 지지라 지 삼지 데 마고바 르가 라사타 쳬브덴데 지인자 테가 데시에나 파지가여서레 이나야 미카루지 베차자 나라이나 다때 덴데지 그 근코트 태가 희에거나 나랑고 오데 태가 더 희에베나 되게 자쇼케 코랑 그 겐세 마음부지 하고네 나때 덴데지 차마마도 늘란사 덴데지에서는 파지 희에 토사 말이
2: 단단한 저 로디티 나리아 개치시시 들어 랑이 소소리야 장부지 그래서 티 심지로 랑이 소소 장부지 해야 돼 양 코랑게 계제 제비는 아니 뒤에 시도는 안 친지 당부대 수수수를 대십지 수수수 연이 가르지 구디도 왜 천하 가르지 도게 단대 급수리에 비차잖아 유보예베 천하르지다 야면에 잘하지 그 그거예베 그 천하 아래 레스나 아니 야 인지민이 수수수리야 그것도 되는지 수수그 그것도 강시하고 그래서 뒤나로 제비는 아니 수수수수기 천하들 되는지 수수 그것도 하고 제 아니 수수수 장부지 수수 그것도 강시야 수수 님을이 봐 기부르지 나와 두부르지 어 나랑가르지 제비야 아삼서 저러봤다 내가 있는데 슈게 아삼서 저러봐 근데 이게 나와지 제 도그레스
1: 제나 세상에 걔나 디스무다 나한테 나와서 좀서 다 미지 스스로 드시러 오지 어 나한테 대지 고기 좀 미서도 되고 가야요 말아 나서 담배세 나지 니마 미게 올리리 다사 미게 고고레 스스로 디나실 봐 그 후서도 직관 잡으시고 양파 저도 연예 쪽으로 가면서 지사인 지금 이제 알고 그때 수수수수 까마인 지금 이제 그래서 수내버 된게 저는 선거 야고 다운 거 그래서 수수내버 오월 때 베이베야 터서 질러 니고이 때는 다들 그거 강기 수수수 까에서 그러와
0: 지사
1: 수수지 쿠버디 양나 수수타 나랑 좀 가서 내단데 인지면 이제 양 타고 질러 사야 돼 가장 개침 부르셔서 선서도 지금도 그 후서도 강 차베 뒤니 말로 베지 드리직 중민에서 이 지금 맞고 있는 중 대수로 양겨지 군이 쪽으로 지산 수수 직내단디 뭐는 이제 세우 중 뭔가 더 저지기 선물을 해샤 얘는 드린 대충 안에 직 지고 도선사 야 그거 가서 드리 유배가나 진짜 여러 양아라 좀도 잘라디 인지민지기 개침보 개말에 딜레 향 권이 저부터 여러 그 대지스 내내 배닝 주도 배치 가려 여러서는 닝지부터 사든지 이게 내가 요습으로 이제 그걸 야지 인집은 지 띵에 지나 고 영지도 무슨 내 겨우 야부자도 개체 버렸어서 또 수수님 받아게 되게 좋아 그냥 누블레 계획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야 수수 강에서 아주로 와
0: 제라 데레라 장고 고마랑에 가가 로바치 투비 모랄라 다지 바제 천차 진네 찬사 전네 부고 제제다 다 카싱 루세 된자 천나로라 나소든데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란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하마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었으나 조각가 아마데고 부글어야 부지 따로 제고 도서 다든데에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다 년도 대바다 조각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겐세 망부지 시에서 데 이내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얀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지단가 카츠에다 드르케 요면도 데 이내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워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 트다 산이 트다 세잖아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데네 아마 쭈로 뒤잠바 소소 세나로 데 데보민도 다 야부제 마송 겐바제 그 베트리 송산 세나 데네 용고도 세 땡에 간데스 레비 저바 고야 양찬라 개체 같이 용거 봐 소소 그 레단 제민도 산나 미손라이나 망부진양도 십자비나 사단도 다 차찬로 지도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했던 데서 좀 안에 땡에 개요 말이라 데저 춘추 산로단 저바 고나 슬러비 근데 뭐스나 뭐지 나 소소 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들 민도사 자 제가 거야 돼 소소로 깔려져 잡아라 산로 찌르고도 어따대래 응원해 대안이 치랑 칠로라 빼나세라비 나 빼나오 잘로라 나는 대라소바가 미만부지 텐데 대여서래자 대간조가 지다다 그 빼주 장담아도 대양 소소가 내가 돈이세나 야 내가 대 뢰에 맡어버지 야 대나 대나 기부 매버지 다 텐데 가서 응원해 드링킹한 쪽에 소위 신규계 파츠 레니지아 때 문에 배차잖아 야면은 소소 유튜브는 유 소소 유니 마드미나 다땡에 그배 검시 손의 찬도 나라 도스지기 인스 파 파츠 제비나 아니 배 소소다 권고 근데 거기서는 배차잖아 칭아니 그 니칸 그때는 고나라야 만주로 러발라 야면은 주도 고통로 라소바다 다땡에 그 창의 총의 망부지 여러 봐 된소 견제 발라 년은 젠지 다 소소 권고 되지 시에토비나 배 어 카세부여서 데마도 녜세주데 나카시 드링케 데하마고나 녜가 장코 고마라 코나시에주데 야메나 칠로페 야메나 아니 제바 곤스 어 아니 제바 고나 모라키부민도 아니 녜 데레 라베케 지장 코마라나 타시데 뜬토구민도 오네 드링케 신투크 펜츠라린심데 미시럽 뎀바직 펜츠바글레가제단치 지미다펜제와제단트르진사레
2: 베제장은 던데기 던다스런데지 투비나 ni inji minyi nga zo yang amadi yapuri da dukuri sike ma labi che inji minyi deshib che decha cha na ta nga zo nima ki su juin nga bache na ya go minzu kong li ala go tak tak chik dung zi dami ade ki ya ti lu sui siri yo ma raba inji ane gingo kunzu li lu sui di yo ma raba ane indi zamba li ya ane amara ta nga zo nima ina da tante zi nangi cha chen di zo yo bari che mi pin zu yin bili ta sangwa sor da mingse da nga kensi mebi sor jik jik kanda di ngune jine da mili ya ta zitong di chong tabro ba ta ting zang jik tsua yar ge di pe yun da rikne di zo yar ge zhoyun di zambal ya ane ya mi cha zang li jik susu ki sangwa sor da susu ki kuyu ra jik gudu gudu wa di gui bi kub su li ya ane nga zo tos nang jik di zambal amara tangbu di bugu di zo ya gui kiong di li jen di zambal nga sin ting ne ga budo nga su yo mar de amara ngi bugu di su yo di zang ngi amara keba je me riba amara ga bu shib ji yu amara ngi pen shib ji togu du zi ge je ya gada ge xie riba chabi shivu diya, de shib je je ine le, amara nganzu nyigani ya chudi zima gadi zu ne le go dungu mendo riba, go dungu mendo go de ma dungu di zambali ya ngara nal di du zambali pe di karso de denja ki tso na di chie mendo riba
1: mishima
2: tsuku mewe na wa shi gizu riba top ke diri jik zi zin ndi ji yinbi kapsu, nga gui ku di karik du yinganele susuli wangwi ku kuyuk jita, susuli wangwi jujuji yunin duyuk duwasi. Shitaan di gyabdoli ya nga zu shitungi labirin dina gyablo gyablo di karsa nga rewa duyungu resa. Rewa di ya kase ko dingiba. Tuyanda andri jiza ama nga rewa karyasi di zambali ya. Ani kisi nge kambi nga liya juji zambali kuchi ama rangi go trak trak kuchi tungroa chi isi. Nga zu tatu nyamdu shi indi zambali ya. dengze ngeray mandri pe mangpo yore amarangke kato nga lebro jida ngeray inele yujuu tangi yezche. Chita nga zo shitungu leblin na jebi inele jewa de tuyo. Ani jewa tuyo bote memche, ani nga zo mangchi jike yaa jewa mayambi jeje katangi yore zi. Nge kenla shumna jeje nga zo mikse tingza pukuda andri katangi zamba, ani jari shuwa dharri dhuwa. Mikse nga zo puku zo kongri shumna yaa yaa cher cher zimba zimba katangi zamba, ani mikib shivu cha mibin zuki gijita yabu jaya yung tu mdo. Sonza nga zo jewa tuyo bote kaanshi le jewa tuyo yaa kase kode mi paru ki rup tuba yinbaji. Inele nga zo yaa jewa tuyo yinba yinzi tu zamba yaa cik zang memba. Ndi chi nindi giri bhe zi, yin hile sim ting ni katang bhi na, mi pacho ki mes di zamba liya karso re, zamso lung na zi, lung la dhugu re zi. Che zang suzu ki ngune zhiwa tuyumbe re duke katang re duke, mi pacho ki mes di zamba, men lepsan duke mi duke di zamba zi ta, ngune men lepsan yue bhi chi. Ndi chi zi, ndi pa zhiwa ya buji tuyan zi, amara kodi, chik tong nindi giri bhe, riba. Ndi ke zi, ame me nga tsam tsa, chung chung kano kong zi di me tsa, ndi zi top kita le, kali kiwa tu sui tu na, yo, ane ama keo maare, ane ki si gyo loo la nga chigo nye khaan di dhuzama, nge go di nalo nima gyabshay ki yi sirwa, ane di dhuzama amara lungma naro chi a sirwa, nilish paa lepshan mada, shen mada yaa ame me yao zi ka, kawana nga peo chigi sirwa, yari joro.
0: Nene me paatsa, paata chire ya po me jo mi chigi gechanda yina, paachi tindri la sirwa. Tenenka limun dori ni nchi na, gen gazon di chi ta, gen tenzi doji la nindo nyongdo, Kien tui jian lang li xin na, xin nang tang ki zha xi ba yung xi yu yu xin ni li mu xiu yu yu bi. Qi ji mung tui de lin qi xin bar ga si xiu.
2: Nacu ting sa bie jia xin ta, nang qi bu gu kaba zi ya di ta tu na ke qi xiu ji zhi ba, kaba bie di ar ma di bi zi.

0: 도르티지나 아자 그군에 지나 랑원의 심콜 시비시기 샘띵네 부라 시비츠게 이내레 던다한데 지나 아자 남다 시비시도스 아자르 구코 카르토스데 담아 아자르 제왈제비나 제 다트리 전주송자 수수 쯤쯤고레데레 이내레 쯤쯤야데레 차다 최지 유비지지 수수 바직 주인토바 야보지지 드리지게 저와주여라 아니 아자 그 믹세 구코 숙치슈드 가르스로서 망원바 부랑던데 두저두저 졸라마답지 망원바 믹세디 약부지 유약이 제와티 집지 깨뜨겠다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봐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디 손자 안교로 제와트인데 정말 제와티 바 가세 고대가네 아니 제와 가린데 정말 보라 산주로 쪼인데 정말 아니인다 추추니 가바데 주세 추추니 데 차비 제리야 아니 가바데 루스진데 루 야면 아잘 제제 롭중 근데 그래 지미 칠시 수는 용도 그에 살지 뭐 된대 지지 그래서 림시 림시지는 언제 집안 남대 그 용자
1: 네 그 거봐 담은 넣으셔 거봐 담은에 다지 재미도 잔 따바리스
0: 오 따바리스
1: 자와제 따바리스 제게 가바데 다요 되자마세 다 담보네 넣어도
0: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따바리스 절대요 그래서 아니 신띠는 고수 제조돼서 어 다야 셰셰도 고수수
2: 네
0: 팔린 차고 그래서 겨우이 나서서 사무 디코비마도 된다 타주 제고 사무 삼지에 고 말이야
1: 찬찬한 원에 드는 용건도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리지 온 따바리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 코케 콜레로브레아 데나 아니 겐지 그 쯤조 멘도 산산데 지게 코케가라 쯔그여 산산케 나와지 란사 용네 베체 송아세네 란사 양 파텔 지세 문튜네 개체야 부시 주메리가 뉴트네네네 다 가다제 차샤
2: 진짜 근데 그라 디스문나시 진네 미시말라 뜻이치야 이네 아니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르 중 데도 가르 중에 어야 아직 그렇고 가르 또게 아니 아주 와 가르 동 가서데 지금 자와 친나래야 차상 로고 버지 딘제지지 시험도 당고한데 뜻이 뭐 전부 있나 안타나 자야 아시는지 결탁 받은 제제 도와 고마대지사데 조그루와 근데 소소 전화 마세요나 아니 어디 아니 자딘데 딘데 치아슬로 네비지 미디야 버조게레 내시 마시겸도 그러고 재산되게 뜻이 취하다 안 수수 전화 카세 고대간에 쉬어야 그리고 가리 이미 아니 이제와 다음에 유튜브 배제와 가리 이미 뒤에 카세 고대 치제 쉬어야 돼 최상 어디 나라야 자원치기 나라야 차창 맞이 주고도 와 대시모도 다다 소문나시리 고대네 찍 뭐 준비나 아니 워드네 제가 둘러자 되고도 가
1: 제라
0: 믹세 디 파스 가미시에도 정말이야 문제는 국국 돈의 레비나 빈준 된다한테 딱 줘야 이거 가로떡 돼요 그래서 국국도 봐 가세고도 만주 망치지 쪼바 집대야 돼 국국 문제는 차례 이내에 딜이야 탑도 싫은 만장 왕 다 탑시 적도 돼요 여러분 만주 망치지 문제는 국국 차이는 문제는 쪼고야 여 말봐 차려봐 국국 차려봐 이내는 아주 쪼에서도 가봐 두디 그래서는 국국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여러분 남가 딜이 쪼대요 그래서 오늘 지난 남과간 쪼고야 여 말이스 배차시는 건조 파만이 경우에 제외는 저와 가르기도는 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음바야 부차기로 와기도 그리고 차라봐 이내래 야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잡으라 지나 안 닥바르지 세세 그룹 두고 와 세세 그룹 쪼에 부대 세세다 세세다 아야 바바디 찍 부대 세세 답 믹세 디자인도 고야 마고로 봐 부글 세세 단어 굴도 엄마 오빠 이 집에 잘 오다 안돼 마무시 고등이에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구구 차례 니장 부부도 야구 잘 오시면서 이내내 다 군인은 로얄 남가로 가르바
2: 아니
0: 배트야 그래서 배트 남가 될 때만 겸지 되는 거였어 이내내 계승 안 쪽에 구구디 차인 바 니자 캐레 당연히 인자기 띡띡이라지는 부부도 야구 차야 들어봐 어 그래서 근데 이비는 아니 니니 작 다든데 탭시 당겨 봐. 랑게 뒤 탭시 당에 탭시 당 니가 이제 갱키비 레가 봐. 스티 세부질로. 응 갱키비 레가 있는 아마랑게 세세 당겨래. 아니 참자샤 세세 당구리 이내래 급다 뒤 야미네 뒤 레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이제 미니 세세 당비야기 된다지 키디고도나 디급수에 세세 당 옆에 봐. 아니 신 이런 면조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그러려 무슨 아멘을 내서 제시나 지금 바로 딱 바래서 그러와 뒤에 붙여 봐 아니 봐봐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을 없으면 놀이야 장중근이 찰롱이었어야 이제 배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래 캠그라 친구를 다지 다제 뒤에 통제 뒤에서 챕당에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대를 랑치지 롭좀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아니지 문식 시작해서 네 이제 미신 거 봐 아니 이제 아니 디기리 안 가서 다
1: 타니를
0: 말 혼바 어 타니를 말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보고기 디 제단 안 되는 데인데 좋아

0: अनि आमरा केसी लोजों दिसो थोलिया दोना मांगु युदु अन लोजों थोले आमरा के गे मांगु छि आ पुगु थ्यामया दिसो दो गे गे मांगु छि गुसि गन्दा ट्रिदुर छि जे निंजा के गन्दा जिरबा निनेले गजु मांगु छि जे गुगु खे छाइ बे छि गना छि न उने जिन थपडो छ यार बा गुगु छाइ न इनेले गुगु छाइ गे गे ले बे दे दव छ जे दबा अन दे दे चबा जोया मेंजो छि गेब छि दे इनेले उने सामने आबु छ न गुगु छाइ
1: दे दे दे
0: जारे जे बे यो मा रे के टुबल लैंग्वेज यो मा दे
1: दे छ shadi ne dinjer to ga ta chena ama de ngone cha chena ama tam cha da che bu go rang ha se che ma de che jo
0: ji
1: ya pa bu ti se cha da che pe de rang ha che da che dik zuk che ma se che te bu go mi pa be tu ne jik cha ama de jik cha go he ji ba
0: ji
1: che sa ji bu go to dam che ya sa de tam bo yin bu ji la ya ko pi ge rang ma ku yu ge sa yu chi tam sa tam ta lu sa lu chim lu je mo se ru ba dinje ji 고고도 담 차나 보고 해야 다 밤에 갈고 나시 지주부 있는 코피게 출제스레 차 주주 봐 출제 차면 고치네 수수 섬을 용 말에 디베게 안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 야 게임 고서 들리고 말 봐 야 지금 그룹 말에 있는 딘데스도 보고 차와 차상 밤에 주셔는 보고 긴 거래 말이지 이제로 양서 잡에 있는 코베들 서 잡아 주지 저 가래 있네도 봐 양 직지 손 지야래야 지모도 버든지 용그스 진짜 지금 담을 이제 못 사대지 이제 이렇게 전부 시우지제도 그나게 송나시 지 퍼머니 원에 차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서는 가서 팀 지 그나게 된데 손이 밤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이스 문제는 보고 쯔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리스 밤에서는 안 집에 잡으러 가서 이스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사고 이스 안 대대는 쳐가려고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0: 좋아요
1: 문제 칼라지 먼저 찍 찍스는 찍사고 이 찍스는 찍사고 더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쯔고야 된다는 도스 제가 춘추 진전에 네
0: 지나라야래밤이 부글 롭스 제게 지금 도스 제가 배드 카자 찌기 야 지금 도스 찌기는 다 다음 자세 아니 야 닌자리야 뭐지 줘요
1: 지금
0: 가서 닌자 오늘 지금 게임 먹기 난 아마 지금 오늘 제비 오징이 뒤쪽에 똥나 다로 비셔 단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지지 디지 라기 니 내가 야고 제스레비 캐리지 좀 해봤다 너나 지금 어디서 레딕 도스는 이제로 침상으로 토약이 내려 여러 봐
1: 지지 맞아 진짜 재미나 보고래 선배 나강해서라 속으로 다 날래 주고 가능 해봐보다 아마 배대 자리 오래 나두고 있어서 영국으로 와 진해 수수께 밤은이 문에 차서나 자야 보고 문에 차서나 차선 못 갈래 속도가
2: 대지
1: 나 전도야 지금 보고 준비 간다 진짜 지금 영국도 더디 나는 지금 보고 니 지 총을 용배 간 나왔으라 좀 밤에 보고 준비 좀 받다 직속으로 직속사스나 고배대 뒤치우고도 ते पुगु गना जो चावक नेम बशु चम बते जिग मारे दे फमे तो बा जिग शुच शुच जिया या गान दो बा कोयोगा तो बा टेंस टेंस जिया दे योन से बरो बा
0: जी जी
1: अनि चमते माचे आस लो चमते योक्षा बरो बा
0: जी जी
1: अनि शुगो माचे आस दे नेम बरो जलो दे अनि कैसे जिदे जम बा दे माचे सिगमिन दो गसा दे यु दो बा जी सा चावा छुंगा इन ना ता ता नेम बसु मारे को बेते ता नेम बिन से बिन यो मारे दिले या जिमे दिन्दे जिबे कबले या थंगखने जिमे जुनी इन ना बेते ताजिगदो या जिजो या मिन्दु सिम बुगो या सुमनी ले यंगु दो वा
2: जेला ता ना मन्यंग ता गिन दुने गा छुके छिन थुक लानि जे ता थोने सोसो नि रंग के पेछुंग थोने ते मम बुजे सुरो ना सों थुजि छि ता छि थंजो ला ते ता दुने ना छुके केजा रे रे के अनि तरे के लिन छि ते जो जो या ना
0: लेसे ओंगुने जे ना 미빈즈 기제 시단데 저 인빈내 내가 중원에 지는 수균 안에 배도 원에 지는 여름 제스다 돼서 쉽지 여러 봐. 아 디인도 참 말이야. 아니 네단도 도스데도 참 말은 원에 지는 대시 처나다 그코다 제와다 다 이제 단위 잡으러 지금 냄디 가지고 왔더라. 이내네 원에 지는 아주 수균 안 막 오비네네 막 오마야 도서 믹세 아니 자장 비주 참부스야 돼. 조 지슈 지슈 다 삼시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돌아. 아 아주 남진 삼시 있어야 돼. 아니 삼시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삼시 용으로 지도 참 말이야. 아니 오늘 이제 디난 레야기 구코 구코 가르지도 이제 구코에서 발레비는 의미비지 오늘 그 잠시도 용으로서도 그래서 전장 안 주기는 유기 기지시도 잠발에다 무슨 삼시 용하기 저와 집되고요나 아니 소소기 전화돼서 야부지 랩톱 찍다 아니 소소 구코돼서 가세고 대문에 발랩이나 아니 미파로 보기 뭐서 37도 보여야 찍다 아니 믹스에 만족이 소소 마사지 마 되지 소소 가르가르지 구도 내내 각상지 제가 세부지 봐 뜸비나 문에 지금 미피지 전이 계시지도 정말에 된다지 타주지 되고 요리 구코지 공토고 요리 디토리아 아니 변도 야부지 용도 성도 손자 今年 만족이 dan dek ji tyung la ni zor ji ji mi mi ri shen da ki ji ki pa zu du li ji ak de zo lu zhong ya bu ji ji da ni ni ya su su ke su gyun na la ma zu ji o di da di da da wa da wa ri xia yan de ji gan da shi luo ke lu zhong ji xia de zo ge luo li ya su su ke su gyun ki za wa di ma ji su tu ji ji ani rim xi ki su su ki nam ju ki zo wa na ba ngu su bi ju ji da ya ji je tu bi yin na ani ngo ne zhang ji ki
1: 诶，竹林也不结冰呢，就经常摘西部。所以说，等待的就是差不多入土吧。啊，你等待这个车的怎么了？你今年所做新起步，你等待这个榆林哪了？你所做的每次的烟呐，等待点不就烟了？偏多些不就？都是那了。那说，都是这些。旁边我还在说嘛，对不对？特别给他布谷林，伢开始些些烟，什么上给什么的，前面都他家布谷我那家乡那个人做尼嘛，旁边搞个老树的竹木多个。 嗯，这个人都是没下面都是人都是，对，你这边这些古都什么的，你这个你最近这哈边搞了呀？我这农村农事的人那些边么都做久没不得我用呀？么都，对人对农事啊，开始对农事啊，是我那不过算结果，实际上俺俩这是不久没那那结果的，说那的修整不用的，不过我那家乡那俺俩做。
2: 밤에 偏头前面的这些小了，大太阳，爱上那个做家庆有三百五零件的，所做个前场也难找，来个土内也难找，等做跟这娃地土了，必须去打那，所做了去慢着把这个偏起土要啥意思啊？大太阳偏头边呀，这些偏的呀，究竟也，对了，那不错，大太阳这里面的这个连线，小张的亚杰也，连线的总之当中是新开家园这个大型。北京龙城年轻立空，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西侧立空节，北京连线举动下集人。
3: 南无阿弥陀佛，佛给给南无念念转学，看到听见念三心八念，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给佛给请南无。

0: 최딩기 양다니네죠. 그라 피규르긴 도자니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룽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자리 제시.
1: 디글레 군에 비비네스 이르니 조르기 제니니 비비네 주다나 하르모즈 초가기 초신 샤트기 초트 리슈마나 균용네 고치 유바타 콜라시비 초다타 초빈기 닌간디 최진 이슈 섭시이 퇴삼 강중라 샤트 리슈 치초고 유바시 제니니 이르니 이슬람 서치 수마기 소마기 대신베 최진 이슈 섭시이낭 큰 초신 이슈 섭시라 지유 초신 톱지 서치 수마기 튠주르 제범마지 강티 디자라 게레양 치베 니즈오 하르모즈 초가 규유 지시유 제니닌 어리 중앙 멍지 강기 어리 초마기 야보라한 링컨 닥진기 멍주 아마 어렵 갸소르 규신 유범마세 어리 이레나 미베 초토 각돔 차주라 모티 갸규르 차주 인시 주유 어리 중앙 멍지 강기 지유 각돔 치덥 라다르 톱규르 게렌 차지 어리 마기 총례 초시 갸다니 주 증니 초람 규규르 탁주 제 유바타 Mingar erimaki ngarsin uishar sakui tu si gyun chiwe maktun kuiti rangja su shakti. Yiren la mikbe maktun ta choto cha ju la gyabyur chigi yu ji xie yu. Tse nyingin eri gyatun lun chin ki eri ngarsin yiren ta chumin chi xin yun bu. Wengyan kongki kadi chudun chok tu ba dinki chi topki me ji xie wata. Kongki tantung eri yiren ki kaktum lu gyu chogu dun me la kongzu damjie chibe mengu chu chokbe chogu yang dun me wata. 대다 허르모즈 소가 라리안 고지베 차겐토 지규 인시 제도
2: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파르스탄 년졸키 치니니 비웨 느줄다나 이스레 멍뽕기 닌테라 가샤서 고이키 사체멍보르 제부치니 미숨 켈람토 다유브시 함시 가샤서 고이키 주교왕자 지주치디유 지 갸자 제부시 함시 진서비 어리 조 제비 지디 우렌스로티 함시 가자소구이키 주교왕자 주주치대매 지시부티니 준담인시 디미규니 이스레교 무티 진주철교로 깊송차 지시 지시부시
1: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지세니닌 레버뉴 깨꾼당기 토림뷰리시기 깨꾼당기 이스레와라 사시카시 막섬 조규시베 최최조규로 뮤드치에 매지주유 년티리 레버뉴 예년조르네 베베 니스유낭 주여바르시나 년티리 이스레 먹본기 무티니 도베르타 네베테이소 레버뉴 루규기 사쇼 망보로 카토 잡규 제비 뇽타르야 미중니 게람도 쇼로타 미시라 미중 포규 치미 중비 미네테수 레버뉴 시슈마키 미네수 유부시
2: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디마키 시왕 진체 유비 당시 냠지 시슈키 치니니 세경 전진 캡차 지니 글린라 링첸 기념 튜티 당왕타 응공 사차서 소기 자튼 딩송 저규인 시셰부시 Nintun Seng Lone So, Eri, Dimaki, Chige Ngako, Galila Lingchen, Toptop Choguin, Si, Wushup Tingma Shibata, Titi, Choshu Jumi Sibuyami, Si Shemase, Tirdini, Yorok Gekabla, Goche Nundu Chogu, Juguyan Chayubshi.
1: Seng Lengge, Kongse San Yurin Yenju Shogen, Dao Yujun Lata, Dinze Wongye Yi, Lizen Gengunangke, Gesan Di Yilashi.
3: Mimi Da Chiki, Nanzu Laubar Chugiji.
4: Mimi Bu Chiki, Nanzu Lubur Chugiji.
3: Chuchudi Chiki, Nanzu Chuchu Lembarchi.
4: Chakdo Gupi Chizui, Muchi Shuzi Lembarchi.
3: Mi Chiki, Juyangsi, Gangju Chicho.
4: Nyamjo Rimi Juwani, Nanji Dende, Yangsen Shiki.
3: Suchu Kang Shiki, Yuki Minam, Yongwachi.
4: 미리카기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군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슈기 땡디레 젠기 낭튼조니
6: 계급기주시시원바한정키바즈르키친지부잔탄젠좀나외고르타
5: 중국다 근이 니기 냠레레 티웨 양신 갸치웨 파르동 되유비 고르소인
6: 샴레 팅디리 생기 낭튼 십천남 센쇼
5: 계급 기주시 신바 한정기 니차라 비진투 바즈르기 진지부자 웨라탄 제제나 유바타 한정기 주시 시진핑 타 중동 루라이 탑주 니티호 중국다 바즈르기 레왕지 뒤 초빈 조용라 군퇴아 군디 덴부티비윤 中国秋年托的帕尔松土特聚给托在他普给大教托年中国他巴子的金之瓦的大胆金不他批给东个月巴子的秋的念不土几个女朋友做不大给推木云金开亲天居要不切托秋在托为特聚念不了的滚地大年家级孔别中心比几个比欺骗松用他推木孔别的滚地东西几个亲朋跟着苦死门关对云 中国大巴子的给我们念来了凭着设备人心切我他南京归宿千不有别却你比中国大巴子的给托人无连锁蓝水给女本顿比体位力不清年念来提参战队在体位托我他所女人当体位切我特别人心体位切我这个确实滚地东归宿松多未来以你有路线

0: 내법 티웨 양천 유지송도 기급 니뷰 냠레 티 총된 콘의 민바라 멍시 지구타 뉴유 수준 리지 짐주 첸동 대가 남자 체제에서 각지 캡공 망보를 캡이바타 중국 길에니 뉴주 슝람탄 추거 지비 지구소 남자 안주준 추 소싱기 뉴브 뒤비 체유 바이사이 민아라 아지리에 벤조르기 좁지 리틀리 슈싱 유바타 수준기 뉴규르 댄세 뉴도 동화타 치조 마조르 군티 동화 산에디게 튼레 피게 동화 벤조르기 멍시 지구 레스 동화 지 치신 유 겸종티워 아지리에 중국니 르기 초비 로다르 지니 중국 라제기 냠뇨타 멍위기 갑기로 라제 신규르제 코든 치디 기급디 피게 체시르 잠디 체부탄지 벤조르 퍼규르 군디 동규 저와 치기 유지 송바시 아르제리아니 에베지그타 어렵기 촘라르 규비 고문 케진시시 아르제리에 사감기 상지 치신 서위 갸조타 에베지기 유규 제유바타 에베지기 기금 망부타 사삼 제유라 도놈타 정중 쇠란소 표숨 초비 정중 튕궁타 티신 니르신 망도 조윈 제주 촘라 양유바시 시야 아르제리에 쳄시기 딘리 정신타 서규기 슈키 탭슈레 중국 로데가 유리 남장비니 서구티 변조라 탑주기 기변 댄도 동 톱지 송바시 바이사이 중국 에비지가르 고제 자자동의 체덥 제비에 어중 냠레라 고급 침부준 주시 기급 니뷰 상감 첩시타 댄자 기업공기 냠레르 슝뉴께 유마세 변조르 탄락세 미슈 튕고 서비스 기업공만 보러 켄요네 켜보세 주시 중규르로 시에나 아르지리에 뉴슈 유구 솔레쿠 사브 서비스 체바타 총일기 쿠류 균등한 리스동화 치조 멍윈기 고문 지수 체로동화 지에 체바당 뒤니 아르지지야라 중국 마조 시균 용유로 피해외 남바 퇴리 유바시
1: 이래 연조 리콘기 니차 내주빈네 연지 추민 초보탄 저와 텀섭 유비 내주신케 미나시키 이스레키 리브눈타 가샤루 막툰 차주 균퇴안 비외완키 이랜키 연지 추민 초보의 법동치케 미나 규티 어리초탄 계제 슈리타 이차 지부갸바 내급 참조 체규만세 호무츠 초고 베디 각동 체규 체시 유지세 유비시 而 总统 特朗普一年前仍然呢以色列谈黎巴嫩结婚党却看速速谈制度切不谈以色列去黎巴嫩去解释比鲁提了蹦迪阿东强民事不谈兰巴尔托右边蹦迪七落七新谢谢月而日家对黎巴嫩雄策看起三十八年黎巴嫩是凶了黎巴嫩结婚党去而一顿别这座提谈以色列牌片最忙参照被出去了美团切把电器为内出角冲 据悉，铁日新呢，以色列去黎巴嫩去建设比鲁提路德索卡多接管煤气补贴。结婚当天，以色列来接管前参照给他，接力采购拆迁土切预备。马参照被开工地，来前黎巴嫩去阿空撒切用了，开不切就是一件事预备。新格林格，公司里曾严重受欠密码加做了谈着原因，里曾经困难看，顶不起的拉伸。
2: 下面要听见的模特，俺最吃冷淘苦的区别，李晨先打那么先叫咱说。
3: 地摊尼，去让去睡觉的月。巴西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月摊，视频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能瞧。
4: 前我对咱爸，擦糖二级农场就变呢，地摊尼也偏到月是。
5: 地摊尼，去让去写不我的月。
6: 写了区别几里啊，恐怕加百倍呢，最近我就用脱个些。
7: 내가두두잠바깡고르시험비는류중용외마세탄도야랑고른가비내줄래유튜브다디탄니키랑기차나유케니이와치는퉁궁양갸라피쇼동토기고체제롱주양스체는디탄러편도챔부여시디탄니두탄남부군도토낭차구비창완시인류중기강람원장기주신기디그기코류나를래야도주지디탄기중구
8: 나도 처음에 냠도
9: 송경치今年成立空抗给龙庆里中央龙庆年轻实习雷空节北京雷震局东协查了北京龙庆年轻雷空抗给龙庆节

게말라 도나 예레 마치 다로 뉴요데라 쯤오 제지라 도나 이지나 낙제나 핀통라 유상가 지난해봐도 로전 주보 주무여다 다른 것이 비 주보 힘이 나슬린 채널라 나 로소토 뉴욕 쯤오 제지다 가친보 예로 것다 제시링인

0: ndrindar kaw chebi, pejong khal cha ndrindar ndrindar loka la chebi korsu yan. Shang la le cin cha nondya shuta na sero no.
1: Daga le kong ni nitsu bisar, si cin ni ni, rang chung chung tangwe ji shu ji wang chun cheng ki, sir do guo jia si bi li ki ba dang nyan de lemo nang ke. Xi Jinping ge du ri se bi zhong gui qi qi lin bi xi zu ren lu jie gong bin zu chi xi di yang da bi si duan li ji da wa tian zo dang la de xi ni xiu du xiang ji jun tu tu de dang tu lian ni tian song ji li duan ya bu zhe di dang dang mo mang lu yin qin bi li ge ba zang bu xi xi gui bi ni su nuo shi wang jun zhen ge ran xiong jun ji dang ge tu mu cu qin tin ju ba cu qin ran xiong jun du ri se bi dang ge zang zu lang shu la de ri se bi dang ge zang zu lang shu la de ri se bi dang ge zang zu lang shu la de ri se bi dang ge zang zu lang shu la de ri se bi dang ge zang zu lang shu la de ri se bi dang ge zang zu lang shu la de ri se bi dang ge zang zu lang shu la de ni dian dang ya zhe xiong zhang yin ba ta chung xi ni po xiong li ji ba la lin chu ni so xiong dang deng gu guo xue ji xi tu bei ji li deng gu da xi ji shu ji xi jin ping ge nan wei ga gui gai qin dang du ri se bi dang ge bi xuan zi ju la de xi bi chu nu ba gai lin duan ba dang zhong yong ji gong cha mi xin xiu qie du zhen ni li zhe ji nang ba zang bu xi de yu de lu ne nga chun ni gu cu lu yin xin 北京班局党修作培级东局下家卡共组三四笔图留有笔加起李一笔李局党李局和他行李端清一端球协局坚决强国协地与任地国党北大共培东局平时三八团把其归协送把其 왕춘정기 최세지 초니 통대시니 로딘주 미토 시진핑거 드랩세비 중국 최초딘비 수소정로지 공비 선로를 휴대를 주바당 라린란주치 레거를 군대 동화지 시구바당 시진핑거 드랩세비 중국 최초딘비 수소정로지 공비 친세 마라당 디위 드닝 라린지 랑야지 차창당 양다 효용치니 로용당 고알랑디 디추지 친제당 튕비 제딘당와당 다텐마월 당진 호타시토 시진핑그 두르세비 중국 최초딘비 수소정로지 공바 시체수지 시진핑기 베지 리드윈고라 나위 가구여가 친당 두르세비 비슝지주 대신 년도니 장아류 다와지바르 베도 지진난게 나위 송시가 친지 공든지 지자야 부시바당 망초지 고대위 개차당 통도비 남비토니 당그 세퇴지용 지름 태산 류마당 제치 신조 망초추 지자치구 땡크니지 타주장 진지 뒤니라 과딘세랑니 당라 하상낭다시비 첩시지 시주라 장고강 순대치디 송슈니 퇴바샤주디 列端卡个出, 永素切巴当, 年次张出起, 端清一, 准接了昆爹东为, 托文巴, 当中央个推举国者拉德的端清西比, 写起下学人就要起西归比, 内送诺西, 王军政给, 让庆林给, 准律切日当地, 修索人楼顶热情节, 北京三班组准写起, 雷西地位切文不归, 信用警队写死的东关心, 让国托, 三国人文党, 千八人文节, 列端他的, 军用节, 列端出兵南下地, 三业党, 新旧写图, 组端一, 文就写笔出, 让文李给, 宁北天科写归巴党, 修结了雷行博尔党, 地位,
2: 利用了李先港人不够，李建军堂切入东关心，屯北设备配合了屯北党，连年间吃苦的，苦为千里之黑家卡，落得党继任，老板干部书记参与养的，空多养大区屯北西古巴马子，前些进军堂党录用新女，三些新女，坚决沟通新女所切入当地，学员年点党，阶级当街把学将西古巴党，坚持张这党列个和他协定，坚持党给女的给你列个开始写闺蜜写巴党。
1: 李给热浪南北的西地，刚这转闺蜜西巴，前者党团比下台当政西地，刚这心里转了也不愿意西巴进西地。 苏军及三路共线党、兰博尔电笔、加里军人党把队员党偏车推把协同，让车列个想求把的，就要先改变内送的话是完全正确，慢慢的。

0: 워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테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아 그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알레 딘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나나 조보 핀츠 바 카바자니 냐다달라 시조레 지아 조보 촐라 조제나 게자 시에 차와다 르지동 차지 인제 바라야지 안다데 나지마지 루치 데다 차지 제자 게자 롱지자 저드 시에 터지 요비 제나비 르지도 문제 까만 퍼질라 나지 닝 타바니 가스시지 야 조보 남바 다더링 거 롱진 카 바르송양 린세 논라 조보 로자 장지다 보모 다른 보청 지지 저더저더 시요비 지나바 아주 린세나 쇼버 가스시지인고 조보 남바 당헌라 조보 로자 장지 가동이 르지데라 지니도

야 아, 두타와 차포 맹도라 아, 파가포 삼부 우양로 텐두타야 공란마 탄바 롱티나 타오미인동 우양예라다공야 아솔라마 쇼드 근두라 알롱라롱파디 에양로 마다고야 퐁치랍 토미

0: 啊呀啊春行的对面过早早啊里这边门就是哎呀这家的呀啊就冲你们啊吧他从了啊恐怕了嘎过我呀当里的对呀不怕他继续出了过我出龙军门就是哎呀啊让大过呀啊碰到军马些生龙你哎一不留神给哎呀春西的来呀冲出龙宫被霸当了
1: 나추 좀바 나왕바디나 베비 런조 자티 닌담치 데레 체크 차와 주비 츠미 된다 진비 렘부트위 양진 조고 로제 반진비 중고숑 렌자 조데라 먼트위세로
0: 아주 아세타 아마르 양참 덴드투 야 초샘카르카보 로보라 타팔링파라 양

야 제부 안사 대홍탕 아유 안타 아야 저 능다미야 흉정 야롱 샘틀라 아 초드가토 양드란드규야 아 파초세페 도민데 알롱라메페 야시 곰다세르야 통통 통다 희고나 이탄세파 야 고고나야 하데 자선 우버

0: 中国著名作家苏德西北南尼人和塞克孙家里门牛瓦当 我在当Hindu编辑查写不了，我在这Hindu呢，Hindu的漫画当，电影呢，所有的那边我在这操着当，对着，自己在那，是我真正我不经营的是Hindu的漫画阅读，Hindu跟我在这查写不同，Hindu穿着天津人就是这的，写电子，逐渐我在接着我在说白了，漫画也把麻烦，Hindu麻烦过，差不多我们个把它。 第一初级就住下，有时候就休息，天气没变。我自己讲，很多就差些不多。我在当很多年，初级就直接写一千人差不多月账。然后我在当很多年的初级就住下，也那么着的。别呢，农民学军呢，初级初级人比强呢，俺那这个心里了，没多么认为初级些。很多当我自己难度，农民学军都要帮，将来我自己觉得农民学军对菜的很多的投入。 阴阳新额者中式主家开学者对策了啊，前边的约定。别呢，三者党、工作、日大三级，这个日大三级一级难度，父母为最普通做么的月饼，养尊古巴党、参联古巴、真联古巴阶级的把定月长，我设计出的，对他对策另外一。一，初级四党，印度兵我在党很多忙着杀过，三级课程，索隆牛瓦党，女儿普及哇。
1: 木是为人建筑中级的阶级，十八大没了，那下边十八大每个我送了东南下过。初级四大，初级艺术，养尊古镇的兵，我在当很多十八文昌节忙得动。别呢，差了嘛过去，明菜讲过，不在，这么着说，谁呢？让着玉吉里雄伟，养着就女性骨头。三级课程，南西干西这些，苏龙牛尾，林松达罗阿索瓦，能够能把钱的东头被收着很多。 别呢，过去当李、群众、李四、他们，因为宿舍呢，差不多有人。另外就一直是了，人呢，在三对科技著名我在当，很多十八三岁，三个人大个著名的妈妈在，因为老先生，暑假用你马车比那么些我有人。你十八多的时候把他对你著名我在当很多十八三岁马车个月了，十八多岁没运动我家研究三个就著名我在当很多十八，还讲管不严。
0: 宋，我在当很多时候忙得大呢，在这当不止你那所，你看差几年不比人家穷得大，七八年还穷得东头去了。一，我在啥时候忙得大呢？这阵当肩膀俺就年数中年就问人家穷得东头吧嘛噻，给这家大到东头了。我在当很多岁的时候呢，老问这阵当居民这阵，你看差几年间就问人家当，七八年还穷得东头去了。
1: 我在一个初级适应的时候，我在这用着认真的学习。我在苏宁的当，也就是林南街的主任当，电影八十九集可有我初级适应到上铺那部月饼，苏宁干部当，村长苏炳寿，罗安平苏炳达，张某主席，金八顺呢，也就是主任者，初级学我过些多。苏炳安某多年，张三娘都生了，我在了看到那把当领导，没拿了，谁的对面，我娘他爸妈在。
0: 初级适应还没把松就写多久，随便了，打动初级印度月饼，人工能把切的动头吧，拼头也把当，没松手当，爸爸说话的，那些了，工地动头去了。一样，送来了没啥多月饼，煮完当，随便就吃嘛当，婆家啥家就能把俺老外能把月饼，一个就切成煮完当，你就都切成煮完，人们能够来拼吧，想问个把姐姐，你怎么过头去了？送来了，养猪狗饼，我在普通做不月饼。 参与者人家穷得多啊！当人家查起，连他送学校吧，病都进不了了。刚才写了初级农民，我在写写呢。初级农民我在打，初级小学我在呢。闽南籍十四级考到一十五呢，我在了二年级被他写写。初级小学我在呢，适当多白菜的、萝卜、梅菜、干部、白菜、素干部、酱香叶饼我在了过。初级农民我在呢，适当多初级酱辣的。 抹布、麻绳、抹布、手指，我在了是的。所以，经常人呢，我在这里，咱们平时准备搓着打。 대저 자지 친나진 되비 매이 초주주 공고 공토바다 주민네바 준디들 주조세바 조네법에 년가 총도 동어 소저 대네바 하장성 못해 줘라 옛날에 현저 전기를 응 받다나 저기 서비 오세다 너나 저기 너비 노세지 초주 렌탄 토와요 배나 저기 너비 오세 보세다 민세 장군 눈세 소라 로마 시비 줘다 로미 세주소 뭐뭐돼요 오세 뭐뭐 배나 주마 줘다 수비 마보 소라 주마주이 머진 몽본데야 모세세보 빼나 라르세다 남과 소라 세단도 라르세르죠 몽본데야 모세모보 빼나 로그르베세 모보다 자존 모보 소라 메도건도죠 몽본데야 데르티 나치 준디 차진 좀비 니소고 수역인 놈비 모세사와 라그브라도 통제시하구래 니린 신도가 저 사구르세나 신도가 소주 표성 소신 대나 소르지다 대지 자지 지나서 소주주 조자 몸본 뒤에 비 대상라 강강시도 치라 준대지 자동차 매도 물어봐 조자시니 중국 주민 자자 수도시발에 대바다나 능한 대단히 비 물다마 내래 신도 키 닌자니 손장가 주바도 쇠나 교원사인 시중 전자주 구슈 스기지 등지 하나키 닌자다 칸부지기 신바슈지 키자 나라지기 신바슈지 키자다 내신이 대달 라니지 공고다 자소라 예네 힌두 레니 손자 룬팅아 데데 초지 핀지 자레시나 주비 공고 공토제르 바조 메바다 신네 메바 린헌 테이 님바 시 메바 기지 서바다 멤바 시디지 힌두는 난가 야슈기 힌두기 힌두 사비드 세는 하주 추서 주바는 규직바다 수주 추서 이바는 아바바 대기 공제 사비 가서이 하루다 수리 주세나 나츠 준도 탄체보다 르바 제모도 가서 힌도 서바서나 누흉된토바 마세 르바 제쇼 리교체 도제르 베나 나라라 자주몬 분디여비 다시 뉴르다 사연네가 도대 동토제바 마세 고슬라 이양구 응외진 뒤에비 겐빌린다서 응구시바 빈도 점보여라 공제에서 힌도 원상시 서바이나 저반정바 총난 대신 동남문정과 이여부쿠바다 진비첼라 차진누바 눈바핀바여라 원장 행동난도 랑정근가찬디여비 망보세바이나 자하 요질세바다 니급비젤라 쇼진테시비 냐글 행동 망보사마니바 마세 마냐공구 추세 니인자근난도 행동사장요구래 행동사고사야나 행동코아동그르세나 뭐망보시그 행동코아동으로 공로니지시태여라 신도사와 뉴라치비 신도 고아도나 따디아 마세 초준대로 진소인 야주여 등어서 신도 고아제대 초주지른 다 제말은 로구여 고아제지 신도 근혀로 유비 자지 천하다 초주 대지지 망치와 초란 로구여라 예야 고아제가 신도 그 처부 수시라 도라테비 처부 난가 하자다 처부 그 수로도 효디 천지가란 주주여라 천지가라 매일 리부르슈기 조은영아 주부들린세주여비 신도그 고아도나 자하라 내바치에시 자하토위 낸정라와여라 뭔가 초리토기 신도 고아만 보시는 신도랑가 고아만바 신도그위 동자인바다 대나 나차다 대기자자인다그 조다 몰치니여비 대탕그 티니시나 대장 빈바치무여비 신도서바사그래 생겨쪽보나마 다다 체제 생기면 인생되나 별안 쇼죠 내린 흥구 처지 되는지 대비 산지 주민 자자 쇼도시비 난데리 넘버치 문투는 것이 인생세로
2: 별당 실루소를 용루다 송돈 제위 내륙 규탑당
3: 종처 칸다 디송 희진이 디탈랑돈 노니 링무루여
2: 생긴나봐 다다체체생이바는 캄기룽팅제 대탕랑던시비 레진데레
3: 지난비 대탕랑던시비 캄기룽팅생주로 가스효
2: 나츠이체체 루세닌제 대탕라 생크르시진유
3: 체지에 나츠린친라 도난시주 마지바노루

시미르다 오미리 사고라 천리자 원산주시오그래 시미르다 오미리는 주미 자지 주치트 매도 무릎에 자신이 인바다 천리자 자자 동영시벌 가사 야구시 레오미 산지 주미 소주 표송수부 군대시 도주 산지 주미 시리다 오래 천리지 장용사제 유조시비 사제리 마와 여바다 주미 니리 세마레 키 교양안에 니기장아 바사고바 마세 르레저 자자다 린도 사고 주기 된지 니레 오마 호신 순자다 야나 데다 세기 준비 오제 만자 사고 장고레 튼지키 응아주니 된지 바사고 나만지 자자된 지디 세레다 오레 튼지레지 자자당고레 제 니레 오마 키 교양안에 니기 바도 쉬고 다진 리블링 건 바다나 산지 주민 전도 신력의 신 용접하는 소지문의 자체까지 신 신세 자자는 신력리는 강래시발의 성진 대나 신슈르다 신슈스슬 신슈깡보 신쿠 신요 신지 건정마수 주여비 능간제 저거는 주지 토르 동통 신력 툰진나 좋아심바다 시지간제바 빈도여라 시미래소 자지 천나다 비래제 소지 개 자 매수 소주 먹은 뒤에 비 대탕의 시를 소위 가사다 야나 빌링르르자 자지 응고보시죠 자지초도 진도 세미레 고바다 니리 세미레 키쭝하니 니키상가 봐도 사구래 니 세미레 단르르자 시를 대조 롱투샤구래 세미레자 저깔라 니에시로 먹은 뒤에 바다 르르다 대조 시니세나 저깔지 핀지 사리 네반 듬베깔레 시디 르레지 쭈그르시 토르돈토 세미르는 소외스레 유주시비 로바 야보시니 지제 토바다 르레가 이싱쿠 르레 주미 모모소 참마라 소주 린탄토비 시레 샤다인비 시레 자자 딘데소 르레다 데니 쇠나 야보여라 니레 오마 오신 순자이 통하다 에나 디 체던 라비 오제 만자 사구레 니레 오마 오신 순자이 통하 까모 대자메 Pena, Yuzi la oma Oshin Ninja Ngajishibi Poba Ganda, Gunzi la oma Oshin Jashibi Poba Ganda Nandegur, Gunzi la oma Oshin Jashibi Hyo Poba Ganda Nandegur, Shibi Chundini, Oma da Hyo Tui Gonshi Chaba Shahi, Sandi Kuji Jumi Jundo, Jura Yuzi Sotini Sena Chu, Nere oma Oshin Sunja Yinda, Nere oma da Yana Di Seta Tumbi Uzi Manza Sena, Lunganja Gaida, Jagarbili Deji, Senyu Kujiji, mando tong to jer ya chinri wen san shuo ge ba de chang shuo ni de ke jiao da zang ko de ke nga ju ni dun ju ba do xie ge chinri wen san san na cuo ju zi ni jie xie ka sa xie to ju ye bi zu bu pin ba qin bo ye chinri jin na do xia zhi ni jie xie du ye bi wen san xie san na lu bu cha ji xie de ba ne ban de to jer ye ya chinri jin na do da dong ce ma lun bi ce shi da yin ma shu ma bun du ye bi dian le le bi cha bong de tang la cha long shi bu ku bi so ju ngo bu xi xi le gan xi yin rong sa ma na xuan cha yue ba dang cheng zhi jiang de de li jun zhen de di na nun zhen du ye bi se mang bei yin na huo da ju mi ku bu ji dong zhuo dang duo a bei ba xin jiao ge wa su zhe ne dan zhong xi la xia jia ba cha ba ma zhe ta na qi zong zhun tu bi cha ne da chen zhi cha ne su ne ren zhou yin ka yang jie jie dong zhuo xi Shidanga Muzoji Chanyong Nyeri Chindri Khe Jyo Yiminda Zangkori Khe Ngaji Ni Dunji Pasako Bata Xia Jabata Xia Chatawa Soji Jungne Pungkhen Tsu Chindri Saji Tsunzi Ni Woshekar Nga Simire Da Omire Chindri Ji Dengab Namanji Ji Zaden Su Songshakar Rai Mundawi Simire Ji Tsunzi Ki Rintang Ragme Zangkori Sinshur Da Singa Sinji Sengkuso tuinzi rime je se na Chua mandawa lonsu seto wa maze Tsoju ju gungo yang gungto je re Sanji kojo ure da Oze tuinzi je re Pusong tsuki Chanyu rangi chimpo je Nrei oma da Logo oma Hyo Oza Gyura Oji su ndi Oza da Gyura su Sunyar she ba da Jindri she me diwi sakoto Oza pa ni Tong chu ba da Yang na Gyua teka do sa jo re Hyo no oha sa muto kien da xiawan gangen la gyong changbo yubi. Oha sa muto kien je sika ju ni gyo tongkore. Sanji zhumi hyo da gyura wazan jie ju tunzi za ju wenchang da mandu da ni zadong namara ki pyusong sosu tongkore. Chunri je rek haja mandi de kongso daka da kanshin, kansil, yinri, bazir je chunri sosu yuji. Namar je rek mandawin chunri damdi.
人们认为初级就逐渐锻炼些过程，行动作战忙不着完闲的动机，聆听些个擦当如句耳句及聆听些句也比日常人那把有人。第二点，着完能把它弄作比真正当不中。你的对我的意思是啥些些呢？今年三级准备新一代的真正啥子？上个月大就准备了，马上要把当。你呢新期的第一次比谁的忙着说呢，您看查起来的居民之间所进的人

0: 소마티 살리 민조 인조호르호 다 나칸나 지테네 베조고 모스제 다 열레 마레호 잠발랭토라
1: 지지지
0: 저는 산 잠보리 천에 연락 지데리 다 되게 온데데 때는 고역선 저르만 되네 되게 외로그 돈이 들으히요
1: 저는
0: 라바데 찬나생 가지는 가서기 따라 베조고 소체 이야 양조연 좀 만패연 좀 안전 좀 건보 정거 난선 좀 되게 열고 다 되게 노다나 되는 게 배우 사찰을 되네 이냐 이게 같이 소설인도 좀 보시 와도 해다호 다 등이스라 자유가 냐때 배우 사찰을 해야더니 등이스 냐때 좀 현도를 리딩 거
1: 그래 거기도 뭐지
0: 어 다 되게 또는 게 두세 그 차도 차다 뒤결 이제 등고 예봐 다 되게 들으이나 고요선 절아 만다이사 되게 돈 빼줘 못 보고 돈 다 해요 너도 되게잖아
1: 지지지
0: 다 되게 들으이더니 고요선 절 외로 위동 그 되는 거 체내던 뒤바가 돈이 왜 니네 린지 단도 믹토니 고여선 제 외고도 나게 베레이 단지 그냥 쓸래 외제데 사모 야보레라 티 오코 레바논 그 지테네 저도 그 히럽디 따단도 호모다호 따티 쓸래 외도 제 동미스를 디바이토레도 세케니 냐치야 티게 그 베가 천어도 그 베냐티 그 산도 그 최마레호 코 현로제레호 따티디 니소 그 돈은 그 몸보즈 히엔 드루빈 윌레네테 준디 산도네 야모테데 따 지마 ranju jung no ne kama gata se deukya tendi cha rad na ranju jung no dung da pachag no a ta bu main da tru che thaso
1: ranju jung ka ta bu ranju
0: jung ka ta bu tru che thaso te yam tro mo re ti
1: te nal ta nam jung ta gi lo la zon choma ta so di li ka ta jum de zon de ming lo go te ma se ta di me chan la ri si song sen na ta re bu yam chi thang ji mar go ya te nal ta nam jung ka sasa chung chung shi to di ge da jum de zon la ta ta len lo go ya o ji ji ji
0: ta mao zaya de ta nga tara jaka ge yirang ge lize pa chen bi ge chan he na zo de man su la ta xin de xie jaka de zes pe to ni ge sam ba du zo ta ji dan zhong ni jun dong de chao le ma de ga ma na zo na ge ji jian na jia qu sa da ti de zo de che jaka le ka no de xiao ru lin de ge de de xin ru man su le pe to yo zhen ge zo zai de ni jaka la de zes pe to yo zhen pu sun du ru ge ge tu ni ge ga de de ga du ru lin de ho
1: ji ji ji
0: de mao pa la du ru ni che jaka da man su la de zes pe to na ga re wa chi hu da 뭐가 푸선 치휘인다 보나 때. 다 때면서 뭐 기기 소소다 춤송라. 사실 그 이제 많이 려온도 이제 다 되게 또 좋아도 강아 어제 말해 줘건 온도 그리티.
1: 네.
0: 아 때 강아 때 파충살 야더래 뭐. 아 때 뭐 가세나 다 더준 좋다래. 나랑이 찬노라. 다 더준 좋래도 봐.
1: 혹시
0: 다 나로도 티체리스네 더리.
1: 어디.
0: 아 때는 베지 그 리니 로주 이게 그다게 야모다리 잡았던 가서 그 베라 다 줄어 얼그톤 효치 모레도고 다 가생이 그 사기 간이 용도 뱅 그다데 예달이 마치 두겐 로자 추진이 막 그전도 그 두겐 그 좀 다다 줄어 좀 타게 되게 몸포 다녀요 대체에서는 그 베그 리니즈레 혼가 그 리니즈 잔돈 들어다게 예 들어온데 다티게 제 마모팔라 다 리니 로주 반조 어 로소 천로 어 되게 될 때 자이스 현대히 와 영상이 당 상반나 들으죠.
1: 지지지.
0: 나타 디톤 베세 엔돌이 내 마음 봐라. 로이나 나타 디톤의 빠마게 빠마컬리 먼티니 지테네. 드주에서 빌리게 지테네. 자이요다 사노 들으서 온다.
1: 지지지. 어 되는 마야 머리.

0: Ya topo. Tanga ke maron sa lo tos risore. Ta tre nga ke te tang bo tul re dal. Sa ma chambo chi san dore.
1: Re re re. Ta ko tri nga jin da yan mo go. Sa ma chambo ma san dro. Re di che sa mo. Pozi sa san dro, pozi.
0: Re pozi sa chi.
1: Pozi done. Ya ya ya. Ya, pomo.
2: Oh.
1: Ara le che to koi do.
2: Yo yo ago. Ago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들었지.
0: 나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져.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대 모로지 제제. 야 고친 이 뛰도.
0: 보면 될 로샤 저 저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저기 저제.
1: 어 저때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제.
2: 요.
1: 다 세트에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쪽자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네 라사브라 단계. 야 세트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봐줄래. 출라이 좀 할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매땡으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0: 그때 맞음에 보모 저지 델라 좀 거. 여기 뭐 좀 크레딧 삼아 뭐 보는 요 산톨마.
3: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1: 졸라 저 쳐를 거다. 땡 어제 로초 길팅 도모 돈을 드리. 드리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저 저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드레. 로초 길테 담 보리 거야.
3: 제제
0: 레티티 삼아는 사토 저 제사. 대산다 올림 때 삼아도 저 졸라 녀 거로 졸라 말에.
3: 제제 딱 거기 저지 드레.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

0: 我那么做，各队带领给们拿了，都弄起。各队带领给接触起，你懂的。毛毛就是你这次我不是。那个日子下下出，突然间感觉到特别，日子对不？各队带领的你呢？接触这边碰见我的多，没得没别，怎么去写的？像那新竹林间呢，各队带领些偷偷的写着。
1: 那边什么林间？工厂上，他这里在写的你们的呀？那你，猴子。
2: 杨爱差不多说到了，修个来吧，点开的，用啊！他这个眼光来很远了的呀，这些门自己批了罢了。嗯，那后来是个那么吃的，这些怎么这个那么大那都把天那个讲啊？天那个搞这一条，别个那么你们的那个按照人家做准备个那么累的个那么三个性格，这些个门的个那么心急，第一那个批那个，那后来是个那么养的羊头准备个门头个修，那后来是么？这。
1: 不对，对，敌人这些被你们的这啦，东西的安尼，不就你的冷过去那边说点去？
2: 没得，我呢，差不多了，修过来的三节八个嘞，这用品吧？嗯，
1: 顶级树皮个，嗯，加了几的干部看见，加，是了几？
2: 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
1: 미스리 소리 차소나 아니 근데 지가
2: 아니 배싸버다
1: 제장가 또 쪼체제 못없나 다시 될래 아니
2: 뭐래미 견들어라
1: 로
2: 다 넘주 녀셉 날이야 셉네 망고 지용구도
1: 응
2: 이 삼로 단단다 조여벨
1: 다가라르다 아니 다 제나 넘주 초에 나게 내주 먹고 싶라 너니 그 삼로 단단라 케바 가르여메 대지 셴네 칸도
2: 와요
1: 이다 이다 이다 이다
2: 땅아 타라쇼가 야 둑슬람다가 야 드링기 니모디 칸데스 깨고이나 삼제 샘제르추
1: 타랑쇼게 너니 둑슬람바다가 드링 양아 대당아 능주 두삼베 가보 시부추
2: 주접제 시고이나 직대 이면 동강기 녀마대기 토마다 양아르 게샤 삼제 심시부도기
1: 녀시에거 나라 소소 동게 녀마대기 토마다가 로케나 녀말레고춘 톱셔요 마레 오르데게니 요 마레 삼주 아니
2: 녀녀 자가나 치미 토모데야 토바스메 마자 알라와 인디 세메 조조고 겹샤 마 콩도 세제 보모데 세제 로르스탄비 몽오게 되샤
1: 녀 자가나 친제 보모데 토바 종 마접 알라베니 보모데 종 조조 겹샤 녀 종디게 파렌제 부모 슈슈 종사야 마르타 종세네 티마 세보 쇼기 세베디 부모디 게메 리소
2: 이네 녀 모트단체 레가치미 랑가 뻬트 모테 가샤 나네 콘트 메르시 바로 지기다
1: 녀 모트단체 레가치바 이바 랑가 뻬트 가샤 이네레 셈 쿠양고 쳬오레 삼제 셰지 녀제 구 데바이 아니
2: 알레 랑가 가 데두 셰 카르 녀나 참바 여러베
1: 제라세 아 니

야롱 타르네 야 사레 카로 좀네 예 다담 솔로선 야르반두 야야 스즈 히라 힘바시 엘로스 콘라 야야 타르네 야 베마 카소 카루니 라세 바르게 야

0: Jachiwi singe namba tsama kamzang. Ngani pe jong lungchen nyenchen likung. Kangge lungchen je santa chichi lenzen ge gengen lozang nye mayin. Tene lontun goma ge nang la. Ta ming ge na yarin chui de. Ani ming ge sheni dang. Ani ming la ngo gu gu niye na. Ngui ming da dami nyi yo ba ge nang ni. Tene ngui ming se ya di ji go ni kandre ji yin ba. Tene ngui ming yin da ming ji go tse gen rabo de kandre ji yin ba. Diso de. え、だ、なんぞく、ペジマンボだジャニ、え、ドディジてね、モチシバテレジ。てに、だ、今月ちじゃたんでに、え、なんぞ3月12日の時期より。てんでるトマ、あ、てに、ドアティスにこれにま、最近ドディジ、ぞじてね。あ、あね、田んぼで管理せな、だ、民具死にてま、そういうビカスラ。あ、あね、民でダブルマンゼな、自転車にモンバルにてび、モンバ整備し、軍備民とダブルゼせに、え、てね、ランガキビンドラそばてそこの、チェケスマンなに。 あ、にこ民生でかにみかんだかいならんそうそうか。大義口でやんだまんりぱ。あ、あに、え、サブラチコ、てんぐよりす。てんでるた、てんじゅうごてんぱて、あ、だみんぐてにしりぞ、てちゃでぱてるし。だてんじんばいんざ。あにかでんがんそうか、ろあみりけしょそんでけのな。あにみんせやでまだぱいな。あ、あにてらた、あかんがとにょらかんじんぐりすやでり。 다시당간간존로아미리세디르고마히덴고아세디르고마히바덴자이찬이 아니 게샤마히바 덴고아덴 예파루보그 게샤그츠다테바디 아니 덴고다바 딘디르 로아미리가랑그 삼데데 옌라 다테바시바 토모마이바그 다테치 초도제바데 아니 게차당 예게기조아티 찰리로와 딘디르다 게차당 예게기조아 데라테니 랑그 삼데데 파다테발라
1: 아니 기차다 이게 그놈 치 짜르지 비게 뜻하나 보지 가래 세비 아니 민세야 되 차디 버. 근데 얘 봐야 다 가실로 대주 모든 비게 민세야 내리지 매 봐이나 치 가나 가이나 대소라 라나서도 통마인 밖에 되니 뭐 대지 지더니 아 다이 넘버 지 비게 민세야 되 마다 봐이나 아 아니 난소 뒤진 거다 좋아고 놓나 아 아니 랑 산디 이게 바로 보라 아니 바다 뒤 비가 살라 아니 다도 콜 리퍼 지 그런 트 못해 봐 아니 뱅이보 간다 간기 이게 바로 보라 파 고다트 용 비가슬 아니 야나티 그 루모트 데 바요만 안 갔다 아 구달아달아 소바 같으니 리지 난줄아 소바 테소 그 크로기 바로 보라 다트 용 딜 아니 따따치코 쳔 못니 이게 바로 보라 고아 아테노 롱로 왔다 고아 논로 왔다 랑 사이자 그 된 제다 와기노 바로 보라 아니 따 못해 바 같은 저기 따 강아도 녀라 마보 진중그리 양 귀스야 아니 열다 뒤지 코로 파 깔되비 그 된제크 아 리스지비가 아 취티소데 옌파로발 아니 다트용비가슬라 아 아니 하장게 깔리 쳔보지 쳔바테르지 데인디르테 아 다다니나다 맞소고 취간다 간이나 아니 데솔라 라나소소고 토모 마인바고 아니 미르르지 바타바 옌바옌자 아니 미텔라티니 따데보고 고니 옌파로발 아니 아 다데고 쳔트비게 된데게 쳔레 미세가 콜라 아니 바요바레스 Tene nyingbaji chere se dira ta, mi la ngogu goni ye na ngimi tami nyingyo bag na ngimi se ya te ji goden de ganera ji ya re se ya tere. Ta ngimi ji goden de shetan ka la nga so yungta gano na, tozu tozu kuru yada manda wa tene yueba re de. Wenche ta zawi chani ko cijo ku peshe tong tang manda wa za ma tole shi chani manda wa meba re. Tene dira ta, ndikasi la ta, ten te la tomar da jarwa kanji, ranyo la tene chwe de tomo mayin bar goni bi ka da, nyeja, ya na tene chila, ane mi chila nga so ngimi se gire. Tentela tomar dajawa kanji ranyi la tini chiri tomo mayiba goni bi mi te tini ngimi ku kodengi zonra kushi. Tini sumba de chiri isi dili wo na ta mi ti ku ngimi yinda mi te ta go na kore tini cegi ku zonra bo te kanre isi ba yina zo te ta nyishi. Chi kanre isi na mi te rongo dagi ku chiri tila toma jebi ki mi kare isi. Matol, minte rang dayi kitela, toma ya mi mayin pa, di ngay tolo dayi yen da yen kuru taate pa tene chi yena. Ani ko, tata koko taasa ki dayi ki ngibuti ki tene, ngimi cha mnuwa. Di tene, ngimi na tene, cha chen tambo te chere zene, minte chi tela toma jebi mi chi yena. Nima da kare yese na, chi te minte yi tomi njuye yin kare yese. Minte chi te ju pa toma jebi ki mi yi pa maze, dayi ki chi te, mīntu jī tōmīng jūyīn kīrīs. Tā mīntu jī tōmīng jūyīn sē tīla chū tē rōnā jēwī mīntu jī tōmā kī tēndēng kīrīs. Tā tēndē chīrī jī na dāgī tē chīrī jī na mīntu jī tōmā kī tēndēng kīrīs. 배창이나 사다버는 전반이나 사진 TV도 니보대 사히비기 미드지 도미 되네래다 사히비기 니보대 차 대답하겠다 차치 되니도 처리해서 아니 님이 이미 인담인 거더니 참 지지겠다 세틱 전화 보대 근데 지 인종교 왔다 대처해서 들어 공 거더니 혼된 거 아 근데 난데 난절 때 조악하기 좋고 그랬더니 사히님
2: 띵주 체만만데 팅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팅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3: 제제 라상 우미 치다리 총자 리시 중지 차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싱게 부위 시송고
1: 다 드랭 가로스 까지 봐봐 희지 드셔서 다 미나 모고 님이 땀이 니여 봐가 나니 아 드니 다 땀이 있어야 될 거네지 어 디고니시게 다 땀이 세용디로 시탄카는 민 강하다 강이나야 아 드처에서 비는 간선 로아 미르거든이 아 똑바다 롱 로여와 똑바다 드니 자그드니 다이데솔 프로파 타야바 마토로 파타 먹이바 랑치즈고 미 고 드데바테니지 Masibarderwa, Tim the Shatanka Minkana Kaina, or Pata Yabar. It's a Tami Hibikaji, Tami Sande, then Pataba Sandy Miji, the Kanijal Kualing, your memory. One of them take as a Tami say at the Kanijal Kualing Paris, Baina. Tami quoted the Minke Rank Tommy Dagi de Tilly, Yehig mean the Jerban, Tini Tami Zer. Annie go Pichagan, Tim it is a Tami say. Dente ni mina yang, dente dan jawa ciri juga ni tapi ke minte tami seni, tadi zaman sih juga kita membuka tami itu lantai cincin kejaga. Dente itu, dia kata dente ni mina yang, dente dan jawa, dente jawa mana yang tak kahat aja kau tulen, tadi cipta taya apa yang macam tu, tami segera. Dia kata kau dente ni mina yang, ni mina seni kau dente ni enggak. Pecahna sahi tahu mereka sila, pa tahu dulu sahi minta ajar te, ini tasa kerja sahi tiba tanya, korang sahaja dia ruah, mesti ngiri. Tapi ini dia tahu mereka jadi kerja dengan ini min segi jenis ceri se dulu, dengan itu minta itu thoma ke daya, yang mana thoma ke juyu main bi jenis ceri, korang ini min segi. Pecahnya na sah se agi minta, pecahnya na ngaco meton dah jenis ceri tanya apa ina. Ani ciri jenah, tiang tiang ni main baru wah. Tiang tiang ni main baru sendiri. Metode tiang oma sangi mari. Sangi mari te, macam korang tak sahih pada ayah pasal wah. Tiang ni lo, ni kerja tiang tiang ni main sendiri. Segi bi jenis itu te, mite thoma ke dayang, yana thoma.

0: 주의도 많이 배지지. 다 배차게나 러다가 잡고 승계다 비지라. 승계의 힘이 그 민대 러다가 잡고 그랬더니 소차 승계에서 해야 되긴 거 이미 차지. 승계의 힘 받는 건 100개 고만다나 승계에서 양 민대 러다가 잡고 승계라 토마다 비지. 승계의 힘이 그 민대라 때문에 러다가 잡고 그 승계의 힘 받는 토모 많이 받고 권위겨. 제대로 이제 러다가 잡고 승계 그 이미 대 나서 마히 된거 그 로암 어 스톱 첨부 뭐 시흑 첨부 아 되네 뭐 빠 첨부 뭐 똑절 첨부 근데 찌라 아 아니 생계에서야 민대 받다 봐 이나 아니 치레잖아 답 디 디스로 생계 힘이 민대 못 되는 소리 많이 되는 민 제대 위에 민근은 의미 말 땀이래스 다 전세 거래 있어 봐 이나 그 대응이 많이 받자 돼요 대응이 많이 있어 돼 너나 뭐대 생계 힘이 민대 저 토마가 나이 많이 받아 워나 싱게히바 미트지 토미 다게다 가르에서 라다 잡고 싱게세야 되려와 마도 뭐 말해 예 토미 다게다 라다 잡고 싱게 진세 때라티니 머티 싱게니 마이 바 머티 싱게니 마이 바 레데 위자 콜라 싱게히코 미바 따바자 따바테 니카셀 타코 진세히 조르바 요바라 콘라 진세시바 싱게시 라다 잡고 싱게시도 톱다 니바 안데라 따와다 라다 소마고 잡고 따바지 바 대인들 못해요. 또다 니바 하장 그 친구여 봐. 생계된 자에 미제세 될라티니 아니 콜라 생계기 미데 이어니. 너 콜라 생계기고 따바자. 대인들 고 디가슬라다 생계기 바데 못이지 땀이도 차바. 얘야 빼나 빼마 히바다 그지. 나서 보모고 너는 빼마 히바다 베리고 보모고 너는 빼마세야 미 따바데 마모로 와. 디는 빼마 히바게 미데 대응어마로 토마게 나게도 가르세 되는 메토지로 와. 아 메토 빼마세야 돼. 메토 빼마세야 돼. 빼마 히비 미데 그 토미 다시 왠자 시지르 빼마히비기 미데 범에트르치라 따야바이나 아니 치르세디르 범에텔란 소마이나 빼마히바테 고 따미차디 제제 가레이사 바이나 보모데 빼마 마레스 빼마 마잉기비 제세 치르세디르 아 보모데 아 드니 빼마히비기 미데게 토미게 다이 마이 바차디 고 메도 마르와 고 마르와 데네 바이엔자 마다 데다발 치르세디르 아니 고 따미세기 따미세기 데인들 따미세디르 고존 노고 조지 치르잖아. 아 미데 치테라 토마 아 드니 이자바든지 고마인바. 아 공미미지 이니 시질 콜서 이자데바. 오 드니지. 데일다 너 야보지 고송바이나. 아 아니 니미다 다미세 안 되니지 드니 에 치바데 야보지 아니 가서 시터 그래. 와야 데르 다 터치르세 디랑 가서 아 드니 니미다 다미 시비가 아 미랑 오고고니 야시는 니요 바다 데코르니 도디지 히바든지.
1: Tada Chijia Simpati ne, Bejong Longting Ninting Likong, Kamki Sumta Loti Litsin Shi, Shala Munti Nganzu Litsin Sinja Gassi He.
0: Tene Min La Yang Yaw Shato Nima Ji Chere Se Dere Ko Min Tela, Min Dotsul, Yana Min Tatsul Ji Gwani Yena, Yang Rigni Yoba Reis. Gang Ni Reis Na Ani Dejel Ji Min Se Ha Ji Da, Jidrip Ji Min Se Ni. Garangar kitara jidrup se garar jidrup kara da traki jidrup se ni ta do ni yore ta kan da jan yon ra la ngar jidrup se ya ni ta tin mi la ta chi cha ni na de jer ji mi da jidrup ji mi ni yo ba ta te gi no na ta mbo de jer ji mi de shi ta de jer se bi no de pa ja wa kan de se di lo de te la mi te jin se ka ya me pa o mi tang khe ji de pa ta ji go ni ta bi mi ti risk che bala deje ji min se gyur ta do do che ja pa ina o chala te dan te ni bo te dan te chi te dan te la mi ten ji ta pa te la o mi ta gi bi gi jin se ya na mi ta pa la kur re he ko mi se ji kur je ji me ba mi ta ke rani ko kur che ta ka ten ji pa ta ra yin ko ta ya ba cha ma tu te la ten de te tar ta gi bi gi ja he da jin se ka ya ti ni he tu me bi ko ten de gi mi te so la ani deje ji min se gyur da jar khem bo ji de pa Javarachini, Dajar Kimbojin Deba, the Zurshini, and Kur, Pa Tayapi means the Imbayamazna, then the Jaji means a good. Tape Yabayina, Nanzo Murta, Murki Jupiter, Sahi Jupiter, Chuhi Jupiter, then Mehi Jupiter, Lung, then you Po, Mo, R, Nam, then Ting, Ja, oh, Lasso by Jupiter, Mirwa, Chi Jupiter, me. Tate my imbag pitch again. 제기 대소랑 가서 이제 잡초비거든요. 치주주비님이 빼나 링통지조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난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 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리

0: 파게
1: 아빠 무슬로 아펜제사마죠 파친조사르 지 진조바템바덴호 콩게 나얀데루시르
2: 아빠 君的这么想 却要装有谁? 却...
1: 啊...
0: 爸爸...
1: 不没事了... 打死... 阿爸了... 但把丁萨送到...

저번에 비유제시라는 망추도 가스팀부 대비 준시 제바진이 콩그 루주지 젤라디니 토마르 나토니 루히 망부 서존지진 人民 상로사바당 주제사바소 강지티니 존린지 휴버지니 나위스위스주위 류이장추 망부 신제바추 닌랑도포유 샹랑안추냥도 콩구동위 류이진인도

다다 체지 센시밀린 첸데는 베주무만 군체롱 체리콩 강케롱 체지 슈드 레즈린친 세주라시 반드시 산데 샤윤니 셈바불린지라 닌데 뒤토 난츠린친 신주 마지비 팅고시주단 체지 신조린지라 닌데 뒤디 신시용이 제시